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교만한 자를 제거한다. 하나님께 제거당할 자. 첫째, 교만한 자가 제거당함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제거하십니다. 여기에 어디에서 교만한 자들이냐면 나의 성산에서예요. 11절 하반절에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나의 성산은 교회예요. 불신자들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별 관계 없어, 상관 안 해요.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당연히 뭐 교만하게 사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를 제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곤고할 때는 교만 안 해요.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또 잘 나갈 때, 강성할 때, 평안할 때, 그때 교만해요. 교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칭찬하고 박수 칠 때에 그때 조심해야 돼요. 까딱 교만했다가는 하나님께 제거당해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강성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왕 중에 제 9대 왕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형통하게 했고, 하나님이 이 남왕국 요시아의 나라를 아주 매우 강성하게 했습니다. 애굽 변방까지 이 우시아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강성해질 때에 교만했어요. 교만.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시아입니다.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강성해지자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분향한다는 것은 향단 위에 향을 피우는 제사장만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해요. 교만해서. 그러자 제사장 아사라를 비롯한 70, 80명의 제사장이 왕을 막습니다. 왕이시여,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사장만이 할 일입니다. 그러자 나라, 내가 왕인데 하면서 교만하여서 거드름 피우다가 그 순간 제사장들 앞에 화를 냅니다. 그때 이마에 나병이 있습니다. 나병이. 여러분, 문둥병은 부정한 병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자 이 제사장들이 그 우시아를 쫓아내서 별궁에 거하면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고, 역대상 하 26장 21절에 오면 여호와의 전에서 이 우시아 왕이 끊어집니다. 끊어져. 그리고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묻힙니다.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관용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강성할 때에 조심했어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만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다가,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화를 내고 나병 걸려서 별궁에 걸리다가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다 많이 있지만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겸손하여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너희 안에 품어라. 너희 안에 품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께 제거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성해도, 잘 나가도, 때로는 높아져도 겸손하게 하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신 선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받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있습니까? 물질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얻을 능력 안 주시면 못 얻는 거예요. 또 높이고 낮추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좀 높아져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뭔가 여러분들이 조금 가졌다고, 조금 뭐 했다고 목에 힘주고 살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매우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도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높은 자리만 앉기 좋아하고 인사받기만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배운 것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무서운 것은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내가 모태부터 신앙생활 했다는, 나는 모태신자야, 나는 중직자야, 나는 기도 많이 해, 나는 성경 많이 알아, 나는 교회에서 많이 봉사해,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한 자들, 이 또한 여러분 육적 교만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을 합니까? 내 힘으로 이런 은혜를 받고 삽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제거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사야 57장 17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누구와 함께 계시냐, 이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높은 곳에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거룩한 곳에 계셔요.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거룩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냐면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통회한다는 것 또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그의 삶을 소생시켜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는 오늘 야고보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해버립니다. 제거합니다. 제거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좀 가지고 있어도, 사회적으로 조금은 지위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훅 풀어버리면 날아갈 것들이에요. 세상 것들 가지고 너무 교만하게 살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상 그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거당할 자, 첫째 교만한 자, 둘째 이 자랑하는 자를 제거하십니다. 11절 다시 보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하나님께 제거당할 자, 둘째 자랑하는 자가 제거당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랑은 교만의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내적인 게 교만이라면 그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자랑이에요. 자랑. 이 역시 하나님의 성산에서 교만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요. 그냥 멋만 있으면 자랑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명함을 보면 별것 별것 갖고 다 써놔 거기다가.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알아서 모셔라, 그 뜻입니까 뭡니까? 내 앞에 고개 숙여라, 그 뜻입니까 뭔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랑하는 맛으로 살아요. 왜? 그것이 전부이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전부니까. 재물이 전부고 권세가 전부이고, 그러니까 그걸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최고의 가치를 둔

것을 자랑해요. 예로 들어 자기 자녀가 안 된 자녀가 있고 잘 된 자녀가 있어요. 안 된 자녀는 자랑 안 해요. 잘 된 자녀 자랑해. 왜? 그 자녀의 가치를 내가 최고로 생각하니까. 내 집안에 있는 뭐 운동화짝 같은 거 그런 거 자랑 안 해요. 명품이면 자랑해요. 왜? 그거에 내가 가치를 두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있는 것이 세상 것밖에 없으니까 세상 것들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학교를 잘 나왔으면 학벌 자랑하고, 자기 자녀가 조금 잘 됐으면 자녀 자랑하고, 또한 자기 재산 자랑하고, 자기 업적, 자기가 했던 일들 자랑하고, 자기 어떤 배경들, 가문들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은 자랑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 자랑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하면 하나님은 그를 제거하십니다. 이 사무엘하 24장에 오면 다윗 왕이 큰 나라를 이룹니다. 강성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요압 장군에게 군사를 인구조사하라고 합니다.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장정들을 조사시킵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이 말리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왜 꼭 이거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더 주실 터인데 꼭 이거 인구조사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강행을 합니다. 빨리 가서 잔소리 말고 인구조사해라.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실로 대단한 민족, 130만의 인구가 어마어마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아하기도 잠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인구조사한 것 자체가 사탄에게 꼬여서 인구조사한 거예요. 사탄이 다윗을 멸망시키려고, 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아니 뭐 재앙 당하게 하려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충동받아서 인구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너 7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올 것이냐? 너 3개월 동안 네가 대적에게 쫓겨 도망다닐 것이냐? 너 3일 동안 내 땅에 전염병이 들 것이냐? 이 세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자 다윗이 그때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이 양머리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이 양머리를 죽이려 합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치소서.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세 번째였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자기가 조사하고 자랑거리로 여겼던 7만 명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7만 명은요, 자기의 다윗의 자랑거리였어요. 다윗의 대단한 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랑거리를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칼을 빼어서 예루살렘 전체를 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영적 감지력이 있는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빨리 가서 아라우나우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속죄제사 드리려 하자 다윗이 급히 아라우나우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서 하나님의 노가 돌이켜서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있는 칼을 칼집에 꽂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남유다 전부 다 멸망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다른 왕이 인구조사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다윗, 네가 인구조사하냐? 네가 나를 힘으로 생각하는 자가, 네가 군사력을 힘으로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려고 인구조사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괜찮아요. 그 맛에 사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 자가 조금 더 자녀 잘 됐다고 자랑하고, 돈 좀 있다고 자랑하고, 세상적으로 좀 배웠다고 자랑하고, 권세 있다고 자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랑하는 것을 제거하십니다. 그걸 거두십니다. 따라서 내게 소중한 재물, 내게 소중한 자녀들을 지키는 게 뭐냐면 내 입으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재물도 막 돈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면 하나님은 그것들 다 거두어 가셔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방법이 내 입으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랑하면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아니면 무리들에게 자랑하신 적 있습니까?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내가 누군 줄 아냐? 야, 내가 이래봬도 창조주다, 창조주. 내가 이 세상 다 창조했다. 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내가 오병이어로 몇 명 먹였냐? 내가 죽은 사람 몇 명 살렸냐? 야, 내가 귀신을 얼마나 쫓아낸 줄 아느냐?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 다 구원할 건데, 야, 나 좀 알아줘라. 예수님이 그러신 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으셨어요. 예수님도 자랑하지 않았는데 알량한 그것 갖고 우리는 자랑이에요. 절대 자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하면서 15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앞에 누구에게인가, 야,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됐는가 아냐? 내 자녀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내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도 자녀 때문에 속 끓이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있고, 내 재산 자랑하고 있고, 내가 요즘 얼마나 돈을 잘 버는 줄 아느냐? 아니,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벌어서 먹기도 힘든 상황에 있는데, 정말 곤고한 가운데 있는데 그 앞에서 자랑합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그런 자랑하는 자를 그냥 안 두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래, 네 잘났다, 네 잘났어, 너 진짜 잘났다, 나 다시는 너 안 만나, 내가 너를 만나면 나는 힘들다, 너를 만나면 내가 괴롭다, 그러니 내가 너를 왜 만나냐 하고, 그 자랑하는 사람은 점점 외로워지는, 점점 왕따 당하고 점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랑할 것이 충분하게 있어. 알아. 그 사람 자녀가 얼마나 잘 됐는가도 알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재물이 있는가도 알아. 근데도 그의 입에서 한 번도 자녀 얘기 안 해. 한 번도 손자 얘기 안 해. 한 번도 자기 재산 얘기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존경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랑하는 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일이고 하나님께도 제거당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자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9장에 23절,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 용맹함, 부함, 이것은 자랑거리예요.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였고 용사였고 부자였어요. 그냥 없는 거 자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것을 가지고서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건 죄예요.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랑하는 건 죄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죄예요. 그리고 그러면 뭘 자랑합니까?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부함도 용맹함도 지혜도 더불어서 모든 것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이유가,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자랑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 자랑거리가 예수 믿고 바꿔집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돈 자랑, 학벌 자랑, 자녀 자랑, 지식 자랑, 배경 자랑, 가문 자랑, 뭐 업적 자랑 막 그렇게 살다가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이제 자랑거리가 바꿔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한 가지만 자랑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자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힌

자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감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니까. 그러면서 오직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귀대하게 쓰고 성경 13권을 쓰게 만들고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며 계속해서 더 존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것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나라를 두드립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세상 것들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제거당합니다. 하나님께 제거당할 자, 첫째 교만함, 둘째 자랑하는 자, 셋째 거짓말하는 자가 제거당합니다.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러니까 성산에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자,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 즉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는 제거당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제거당할 자, 셋째 거짓말하는 자가 제거당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한 분이에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또한 진리의 영이에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진실한 분이에요. 참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짓과 먼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내 안에서 점점 거짓을 물리쳐야 돼요. 거짓은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아비가 하나님의 아비가 아니라 마귀가 아비예요. 그들은 몰랐어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특징 세 가지 말씀하는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욕심을 행하는 자예요. 욕심은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미움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욕심내고 미워하는 자는 마귀 닮은 자입니다. 그리고 셋째,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마귀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반절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거짓을 행하는 자는 전부 다 마귀가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거당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욕심이고 미움이고 거짓이에요. 거짓 들으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진실한 자가 마귀를 이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 뛴다. 이 진리는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참 거짓 없으므로 내 허리를 동여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진실한 자 앞에는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는 하나님께 제거당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잠언의 거짓은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요 진실한 혀는 영원히 보존되는 이라 그랬어요. 눈 깜짝일 동안만 있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내 삶이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대로 말해도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거짓되면 그것을 자꾸 꾸미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뿐만 아니라 거짓된 삶을 살아서도 안 돼요.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거짓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거짓말을 안 합니다. 시편 63편 11절에 오면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면 입이 막힌대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벙어리 만든다. 거짓말 못하도록 만든다.
여러분, 절대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 제거당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뭔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대로 말하면 누군가도 손해도 될 것 같고 내 자신도 그렇게 유익되지 못할 것 같고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알 필요도 없는 말들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0: 집요하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침묵해요. 침묵. 침묵하는 건 거짓말은 거짓말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말하기 곤란한 거 있으면 말 안 해요. 누가 물어봐도 가만히 있어요. 또 물어봐도 가만히 있어요.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왜? 말하면 거짓말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거짓말은 안 해야 되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저 성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천국 밖. 천국 밖은 지옥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제거당합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 제거당할 자, 첫째 교만한 것, 둘째 자랑하는 자, 셋째 거짓말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평소 생각할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에이고, 조금 자랑 좀 한다고 뭐 다 교만하지 뭐, 조금 사람들 교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거짓말도 뭐 실실실 살짝살짝 뭐 하얀 거짓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자꾸 넘어가요. 그러나요, 교만한 것 무서운 죄입니다. 자랑하는 것 무서운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 제거당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절대 교만하지 말고 어떤 것도 세상 것들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거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6-2004번 송정중앙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됩니다.

진행되며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2-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산 서유주입니다.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여름이 정말 끝나갑니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 긴 여름, 더운 여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가정과 학교, 교회가 다시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어른들 마음이 좀 복잡하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늘 복잡합니다. 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녀와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이들의 동행자입니다. 아,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돕고 경계를 세우고 훈육할 것도 필요하지만요. 무엇보다 사랑이 먼저죠. 사랑이 없는 훈육은 잔소리니까요. 사랑이 없는 통제는 사람을 위축시키니까요. 사랑이 없는 권면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니까요. 따뜻함과 분명함이 함께 갈 때 아이들은 안정감을 얻고 어른들은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먼저 믿은 사람이, 부모 세대가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다시 시작할 힘을 얻도록 우리 먼저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날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30일 11시 전남, 영암, 제주, 제주시 동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고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시니 내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주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지치지 않고 지혜가 무궁하시며 피곤한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기진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 비록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피곤할 때가 있고 장정이라도 쓰러질 때가 있지만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이 올라가고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8월 마지막 주. 아, 신앙은 완벽한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9월을 향해, 가을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이사야 26장 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길 바라며 흔들리는 세상 속 흔들리지 않는 복음 예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8월 30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8월 30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 기어드린 첫 찬양은요. 국립합창단의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이어서 어린이들 음성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옹기장의 앨범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 이어드립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요. 하늘의 약속 2370번님의 신청곡 함께 하시고요. 5125번님, 저를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이끌어주신 제 믿음의 아브라함이자 믿음의 동역자가 계세요. 강민영 집사님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 수원성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하셨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원웨이싱어즈 앨범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144번님, 큰딸 혜인이가 3년의 공황 우울로 방콕을 하다가 회복돼서 이제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나 어디 거할지라도 찬송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이어서 꿈 있는 자유 앨범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세 곡의 찬송 함께 하시죠.

네,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십시오.

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전해드릴게요. 3581번님의 신청곡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송경민님 앨범에서 함께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새로운 진행자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 4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김요환 목사님이십니다.
1: 이 시간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고난과 고뇌가 싫어서 우리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손해와 희생은 거부하고 우리의 풍요와 안락함을 위해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추구하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힘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택한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온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귀를 기울이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신 생명수 말씀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까지 흐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 심이 많아지며 열매가 끊이지 않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난히 무덥고 힘들었던 올 여름에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여름 전도여행과 다음 세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과정과 마칠 때까지의 모든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셨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와 섬김의 결실을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섬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늘 일깨우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삶 가운데 나눌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낙심치 않고 함께 자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백성을 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동과 서가 서로 갈라져서 서로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모습을 보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바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온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일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불안과 괴로움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서신 김요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히 임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옵소서. 수시로 격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방황하며 흔들리는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오직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주사랑 찬양팀과 가브리엘 찬양대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주제 성구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주보 하단과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 204쪽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안에 담겨져 있는 고백처럼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마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 얻었던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귀한 선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대 가사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사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질병 때문에 부정하다, 어떤 율법적인 근거로 그가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나설 수 없었지만 질병뿐만 아니라 여인으로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서는데 많은 장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그들의 신분 때문에, 그들의 배경 때문에, 그들의 건강 때문에, 그들의 성별 때문에, 그들의 나이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참 귀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환대하시고 환영하시며 그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누구도 주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맞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께로 나아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운 직업군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에 어렵게 느껴지는 직업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오전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기에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삼교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주일 오전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기 힘든 성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가 이처럼 어떤 직업군에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또 더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들을 더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좋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기대하기 힘든 직업군에 속한 한 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고넬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가 1절 말씀에 간단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말씀을 딱 대하면 아, 이 사람이 직업군인이구나, 로마의

백부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사병을 이끄는 지휘관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자격은 로마의 시민이어야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백부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문해력과 장부 관리 능력이나 또 상당한 수준의 무술 능력, 리더십이 검증되어야 백부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하는 일이 1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 전투를 인솔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는 그 100명을 위한 행정 업무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 샘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는 것, 샘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산수, 수학을 배우는 것은 더욱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뭔가 준비된 사람이 백부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글도 읽고 쓸 줄 알고 뭔가 셈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또한 전투를 지휘할 만한 역량이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백부장들은 전쟁에 나아가면 누구보다 앞장서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지금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멀리서 총을 쏘고 포를 쏘고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전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살과 살이 맞닿는 방식으로 전쟁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서 있냐면 백부장들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들은 제일 앞에서 모든 자신의 수하에 있는 병사들이 이끌고 전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들은 투구에 이렇게 장식을 하나 달고 있었는데 그 장식을 보면서 사병들은 아, 우리 백부장이 저기 있구나,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겠다,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군도 동일하게 본다는 겁니다. 아, 저기 저들의 지휘관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 먼저 우리가 집중해서 공격을 하자. 그래서 화살을 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백부장을 먼저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병보다 훨씬 사망률에 전쟁에서 많이 희생된 사람들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전투에 참여하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백부장이 되는가? 백부장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즘 말로 말하면 낙하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그 당시에 상류층의 추천을 받아 백부장에 임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평민이 군대에 입대를 해서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진하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한 15년에서 20년쯤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백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일반적인 길을 걸어왔다면 이 고넬료는 적어도 로마 군대에서 15년 이상 복무를 하면서 많은 전투 경험과 그 전투 경험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가 백부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그가 바로 이 고넬료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100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해서 생사를 오가는 매일의 삶을 살아온 그 군인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지금 어디에 주둔하고 있냐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장 큰 해안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라에는 총독부가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둔한 이유는 뭐냐면

못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내용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연이어 읽어보고 우리가 익히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해서 20장 전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놀라지도 않아요. 고넬료가 로마의 군인으로서 백부장인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 온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한다, 구제를 한다, 기도생활한다, 아무도 안 놀리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업군에 속한 로마의 군인이라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경건하다, 경외하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그런데 이 이방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직업군인인 이 고넬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직업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은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황제가 누구입니까? 신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늘 서약을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가 2차 세대 대전 영화를 보면 독일군들이 인사할 때 탁 손을 흔들고 하일 히틀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법은 너무너무 오래된 인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해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다, 우리의 주는 가이사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늘 황제를 향해서 내가 충성하겠다, 황제만이 나의 주인이다, 황제를 내가 숭배한다, 그것을 다짐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군인들의 일상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삶 가운데 실현해 가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적 관점에서는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 사랑이 가득하고 예수 사랑이 드러나는 삶,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잖아요. 로마의 군인이 칼 들고 다니면서 전쟁하는 그 군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얼마나 그 믿음이 신실했는지 경건했는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가족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로만 신앙생활을 했다면 가족들이 그렇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지 가족들이 그 깊은 마음, 그 온전한 마음, 그 믿음의 그 충성됨을 알고 가족들의 마음이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온 가족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충만했다고 2절 하반에 말씀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누가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 고넬료는 자신이 받은 이 로마로 받았던 그 월급과
물질을

자기의 것이라 사용하지 않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나눠줬다는 겁니다. 한 자료를 보니까 이 백부장이 사병들보다 상당히 많은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백부장들이 받은 월급을 가지고 뭘 하냐면 좋은 병기를 사요. 칼을 좋은 걸 산다든지 방패를 좋은 걸 산다든지 갑옷을 좋은 것을 사요. 왜요? 누구보다 앞서서 전투에 참여해야 되니까. 누구보다 많은 화살을 맞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좋은 투구와 방패와 갑옷과 칼을 스스로 받은 월급을 가지고 구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는 어땠냐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써야 될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더 좋은 방패, 더 좋은 갑옷, 창이나 화살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될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의 형편을 살피되 특별히 식민지 사람들까지도 돕는 이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고넬료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도대체 고넬료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는지,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가족들이 믿음 생활 더불어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신앙이 얼마나 온전해서 이렇게 구제하는 삶까지 살게 되었는지 다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중요한 메시지를 거기서 줍니다. 믿음이 불가능한 직업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불가능한 직업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땡겨서 생각할 때 어떤 직업군에 속하면, 어떤 직업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하기 힘들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어떤 직업군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정말로 전투에 임해야 하는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 백부장 그만두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되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직업이, 내 삶의 자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장애가 있다고 그냥 아이고 나 이 직업 안 할래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가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 직업이 주일 성수하기 좀 어렵다고, 내 직업이 믿음 생활하는데 많은 압박이나 유혹이나 거침돌이 있다고 그 직업을 쉽게 포기하기가, 그게 가능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고넬료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확인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말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누가요? 로마의 백부장 직업군인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왜 그처럼 기도에 집중했을까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졌을까요? 여러 기도 제목도 있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로마의 군인으로서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로마의 군인으로서,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 사랑,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유혹이 있고요, 압박이 있고요, 거침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고넬료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했다. 그 말씀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간에 이 고넬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처럼 정말로 믿음 생활과 어울리지 않는 직업군에 속하여서 그 직업 안에서 몸부림치는 고넬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잖아요. 4절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고넬료야, 내가 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얼마나 애쓰는지, 로마의 직업군인으로서 나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서 살아보려고 얼마나 분투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본문 이후 31절에도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알고 그의 구제를 알고 그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경험하는 내용이 본문 이후에 연이어 나타나 있습니다. 고넬료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삶의 현장에서 압박이 많고 거침돌이 많고 유혹은 많지만 거기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격려해 주셨어요.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그 삶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고넬료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주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혹시 여러분을 압박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유혹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고넬료처럼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이 직장에서 이 일자리에서 제가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곁에서 누군가 이 고넬료처럼 버티고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버티고 견디다 못해 정말로 그 중심이 어여워진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버텨보려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느 순간에는 믿음을 좀 놔버리기도 하고 타협해버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견뎌나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지쳐가는 성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한번 다가서서 안아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순공동체에서 모이고 서로 관계를 세워갈 때 우리가 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참 수고하고 있다고, 참 애쓰고 있다고, 잘 버티고 있다고,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가 그 직업 안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잃지 않고 살아가며 예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심정으로 정말로 직장 안에서 정말 일터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해줘야 될 귀한 사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넬료라는 한 인물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예수 하나님 만났을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들을 깊이 묵상하며 그 과정이 정말 정말 힘들었을 때인데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그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많은 심령심령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향기 바라며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삶의 환경에서 너무나도 많은 압박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거침돌들이 있어서 때로는 위축되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 상하여 지쳐온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넬료에 관한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씀을 아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티려고 견디려고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주께서 아심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들었사오니 그 하나님의 음성 굳게 붙들고 하나님 한 주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너무나도 삶의 환경이 척박하여 적대적이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어서 다시 한번 능하신 주의 손길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여러 삶의 여건으로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성도들은 몸이 연약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고 어떤 성도들은 여러 삶의 환경과 직업으로 인해 이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어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주의 날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정말로 고넬료처럼 주께 붙들린 저희 모두가 되어 저희의 삶이 일터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통하여 땅끝까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낼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매일 애쓰고 수고하지만 만족도 없고 지쳐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과 복과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심령 가정 일터에 주님 임마누엘 하시오니 세상의 연약하고 악한 곳으로부터 그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일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때때로 내 삶의 환경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에 많은 압박이 있고 장애가 있고 또한 유혹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고넬료처럼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오늘도 주의 부르심 따라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사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광주 월광교회는 김요한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고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6-0400-375-400번 광주 월광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완전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 11편을 읽어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피해도 적군들이 자신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다윗은 인생을 살피시고 의인을 지켜 보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노래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몰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피했던 다윗처럼요,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르며 그분께 정성을 다한 찬양으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며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첫 찬양은 황지영의 내가 산을 향하여 띄워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주님의 넓은 품에 안겨 있을 때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은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나는 염려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안에 나는 편히 쉬고 있습니다. 노래했던 주 예수 넓은 품에 조지 비브루시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17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조수아의 찬양으로 띄워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써마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다음 띄워드리는 찬양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한홍재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좇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선하신 목자 좋은 씨앗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나의 믿음 약할 때 소프라노 양지영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소프라노 신델라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세상의 험한 길을 걸어갔지만 하늘의 소망을 안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아멘. 바위 및 안전한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숨기시는 하나님,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 훗날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노래할 것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마라나타의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마음의 깊은 한숨도 다 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정직한 길을 걷는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좋아하실 정직한 길로 걸어가기를 많은 찬양으로 고백드렸습니다.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으로 감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높은 지위, 부자, 유명인들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을 본받으라. 그분의 삶은 분명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성공을 이뤄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찰스 쉘던의 소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는 레이몬드 제1교회 헨리 맥스웰 목사와 교인들이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고 그 기준에 맞춰 1년간 살아가기로 서약하며 겪는 변화와 갈등을 그린 기독교 고전입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토요일이면 언제나 설교 준비에 바빴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토요일 오후 일자리를 찾아온 거지와 같은 남루한 옷차림의 한 남자를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돌려보냈는데 일자리를 잃고 도시를 떠돌던 그 불황자 인쇄공이 레이몬드 제1교회 예배에 찾아와 도움을 호소하다가 쓰러졌고 맥스웰 목사의 집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숨을 거둡니다.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맥스웰 목사는 교인들에게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고 행동하자고 제안하며 헌신된 사람들과 함께 이 서약을 맺습니다.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단순한 질문과 삶의 적용은 성도들의 직업과 일상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노먼이라고 하는 신문사 사장은 돈이 되는 권투경기 기사나 자극적인 광고, 유료판 신문 발행을 중단하고 진실하고 도덕적인 기사만 싣기로 결단합니다. 레이첼 에거는 성악가는 장래가 촉망되는 오페라 가수로 성공할 기회를 포기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노래하며 헌신하는 삶을 택합니다. 버지나리의 상속녀는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으나 그 돈을 빈민구제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사용합니다. 알렉산드라고 하는 철도회사 사장은 자신의 이익보다 직원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실천은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패했던 도시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 직업, 재물, 사회적 관계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한 희생과 순종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겸손을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말구에서 태어나심으로 낮아짐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은 올라가라고 말하고 인정받으라고 말하고 싸워 이기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이와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낮아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말귀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 예수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자랐으며 세리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겸손 중에 가장 큰 겸손은 무엇일까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 겸손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십니다. 비웠다는 헬라어 에케노세는 하나님이 되심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종이 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령과 함께 소외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발을 씻기시는 삶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목자가 책망을 받는 이유는 무자비함과 무정함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 배만 채우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은 무엇을 받을까 보다 어떻게 섬길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 달란트, 건강, 물질, 권세 등을 통해 내 권리만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건강한 이유는 큰 사람, 유명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버려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죄인들을 섬기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순종의 극치였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한 번의 순종도 하나님은 참 귀하게 여기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과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효형을 당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이기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기 쉬운 것만 손해보지 않을 때만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주님께서 요구하시기에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0: 때로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셨고 섬김의 마음이셨고 순종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 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1790번 순복음 영락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아무리 높은 장벽과 철조망이 막아서고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라디오 전파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가장 어두운 곳까지 은밀하고 깊숙하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파를 타고 흘러간 복음의 소리는 어둠 속에서 갈급해하던 한 영혼의 마음에 희망의 빛을 비추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내는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북한 땅과 멀리 러시아의 벌목장에서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찾은 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함께 나눠봅니다. 1995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는 방송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폐쇄성과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극동방송이 잘 들린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미국 홀리우드 한인교회 박요환 목사는 북한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든 금강산 개발 국제개발 주식회사 초청 제1진 관광단 선발대로 1988년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방문했고 11월 20일 평양 봉수교회 예배에서 축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평양과 원산에서 아주 깨끗한 극동방송의 전파를 들으며 우선 자신부터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고 밝히는 동시에 북한의 성도들이 극동방송을 몰래 듣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통일외무분과 위원장이었던 고 박정수 의원이었습니다. 김천 황금동 교회 장로였던 그는 세계 86개국 830여 명의 대표가 모인 국제의원연맹총회에 우리나라 대표 25명을 이끌고 단장으로 참석하기 위해 1991년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5월 9일 목요일 공부영 이영섭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하나 되게 하소서 생방송에 출연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들려줬습니다. 평양에 갈 때 김장한 목사님으로부터 성경과 찬송과 극동방송 수신 전용 라디오를 가지고 갔는데 성경과 찬송은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 그 자리에 두고 왔고 그 라디오로 내내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참 잘 들려요. 늘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곽선희 목사님을 알아본 북한 낚시꾼의 이야기도 극동방송이 북한에 잘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곽 목사님은 1991년부터 남한 기독교인들의 북한 방문이 허용됐을 때 그해 9월 24일 최초로 북한을 방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북한을 계속해서 방문하셨으며 극동방송에서 초청한 여러 행사나 인터뷰 등에서 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려줬습니다. 1992년 6월 30일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아세아 방송 창사 19주년 및 종일방송 축하

주찬해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서울에서 갖고 간 라디오를 통해 매일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깨끗이 청취할 수 있었던 감격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했을 당시 증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가 보통강 호텔에 투숙해 있을 때 새벽에 산책하기 위해 강변을 거니는데 낚시질 하는 노인 한 명을 만나게 됐다. 지나가다가 서서 뭐 좀 잡혀요? 뭐 잡았어요? 하자 그 노인이 쳐다보더니 광목사님 아니세요? 하더라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묻자 제가 10년 동안 방송을 통해 계속 목사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하더라는 것이다. 인사 한마디에 알아들었기에 깜짝 놀란 것이다. 참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자 저 뒤에 감시하고 있으니 빨리 지나가세요 하길래 알았습니다 하고 지나갔다는 것이다. 곽순희 목사님에 이어 후임인 김지철 목사님 그리고 현재 김경진 목사님의 얘기까지 소망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제주극동방송을 통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젖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재 서울극동방송과 제주극동방송을 통해 북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교회는 원천 안디옥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서울지구촌교회, 수영로교회, 창광교회, 주한장로교회, 선한목자교회, 남포교회, 동신교회, 중앙선결교회, 그리고 제주 지역의 제주성안교회와 제주영락교회, 제주중문교회, 법한교회 등 40여 곳에 이르고 있으며 모퉁이들 선교회, 오픈도어 선교회, 예장 백석 북한 선교회 등의 단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 또한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었음을 증언했습니다. 평양사회안전부 운수차관리소에서 일하다가 외화벌이 일꾼으로 하바로브스크로 간 뒤 탈북해 남한으로 이주한 이 모 씨는 북한 매체들이 광주 항쟁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것을 알게 됐고 호기심을 갖고 방송을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극동방송도 들었는데 웬 옛날 이야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잊지도 않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니 시시한 방송이라 여겼는데 다만 음악은 흥미가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하바로브스크 일대에 벌목공으로 나가 있는 북한 주민들 가운데에서도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벌목장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것이 문제가 돼 처벌받을 위험에 직면하게 된 장모 씨는 1991년 8월에 탈북해 11월 28일 남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로 밤 11시가 넘어서 남한 방송을 들었는데 극동방송이 제일 잘 들렸습니다. 라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김일성을 신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북한 사회가 사람이 살지 못할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하바로브스크에서 벌목공 생활을 했던 강모 씨도 김정일이 선물로 보내준 라디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됐으며 끝내 남한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아세아 방송, 즉 제주극동방송, 서울극동방송, 그리고 KBS 사회교육방송, 내 인생의 이정표를 제시해준 새 방송은 내게 우물밭 개구리가 될 것을 설득해 왔다. 모든 일과가 끝나는 밤 11시, 숙소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돌리는 라디오의 다이얼이 익숙한 주파수에 맞추어질 때면 젊은 피는 더욱 끓었다. 극동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들은 처음엔 생소하고 이해가 가질 않았다. 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배웠는데 매일 하는 말이 그런 것이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듣고 싶고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다. 어두운 밤,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숨죽여 라디오 다이얼을 맞추던 그 순간 전파를 타고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을 건져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됐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못하는
깊은 오지나 닫힌 땅이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날아가 갈급한 영혼을 치유하고 살려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방송을 마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도 먼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어느새 8월도 저물어가고 있네요. 이제 논과 밭의 곡식과 채소는 스스로 맛들이기에 남은 힘을 다할 것이고요. 열심히 땀 흘려 가꾸어온 농부들은 오곡백과 익어가는 들녘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볼 겁니다. 그렇게 거두는 날이 저만치 다가오면 청아한 하늘은 더욱 드높아지겠죠. 9월이 오면 돌아올 겁니다. 멀고 긴 발품에 지친 어떤 방랑자가 되돌아올 겁니다. 아늑한 초가을 향기를 고즈넉이 남기는 고향집 열린 문으로 성큼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당자가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되는 수확의 때가 마침내 이를 겁니다. 그는 바로 우리죠. 김도현님의 노래 듣습니다. 여름.

0: 육체에 의한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많이들 챙기시죠. 요즘은요 청년들도 영양제들 잘 챙겨 먹더군요. 좋은 일입니다. 육체를 단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 유익한 일이죠. 그러나 경건을 연습하는 것과는 견줄 수가 없는 약간에 해당할 뿐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지금 사는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영원히 복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이죠.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30일 13시 30분 전남 영광낙월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와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 복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덧입으며 같이 나누는 시간 꾸리도록 하죠. 3328님 첫 사연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여름이 막바지인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합니다. 스톤게이트 뮤직의 사랑이 오셨네 들려주세요. 네, 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여름 정말 고생 많으셨죠. 보통 우리가 한증막 같은 더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단지 그만큼 더웠다 이런 의미로 저는 느껴왔거든요 그동안은. 근데 올해 처음으로요 정말 거실에서 이렇게 저녁 때였습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있다가 이제 그 문을 열고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데요, 문을 쫙 여는 순간 정말로 한증막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찜질방 그 뜨거운 문을 여는 그 습도 높은 그 느낌이 확 끼쳐져 오는 거예요. 와, 이건 말 그대로 한증막이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올여름이 바로 그런 여름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니까 뭐 30도를 넘네 만에 해도 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네, 살만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말 푹푹 치는 더위 힘들고 불쾌지수 올라가고 했지만 선선한 바람을 느껴보니 어때요? 새삼 감사하게 되지 않아요? 선선한 아침 저녁이 예, 그 혹독한 여름을 지난 만큼 더 감사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그냥 감사인 것이죠. 제가 가끔 저의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큽니다. 괴로움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공포심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오늘 보이던 것이 내일 안 보여져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건 정말 공포거든요. 저도 그 시절을 지나왔고요. 그만큼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만큼 부족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이 큰 고통을 맛본 만큼 천국의 기쁨은 더 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알잖아요. 천국에 어디 장애가 있습니까? 늙고 젊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걸 보면서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이 천국이에요. 아름다움입니다. 환희고 빛이에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더 큰 감사가 있는지 말이죠. 이 땅에서의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계세요? 남들보다 힘드십니까? 천국에서는 그만큼 더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발붙이며 살면서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느꼈으면 하는 것이에요. 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방송가정 여러분들에게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름 고생 많으셨고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3328님이 신청곡 사랑이 오셨네. 네, 스톤게이지 뮤직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네,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일이에요. 성경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빛으로 주님 오셨지만 세상은 믿지 않아요? 스스로 어둠이니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함께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죠. 그리고 그분들 중에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우리가 함께 방송가족이 돼서 나누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그래서 참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리는 것이고요. 2059님 사연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렐루야. 목사님 반갑습니다. 평소에 방송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신청곡 보내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참친구에서도 듣고 싶어서 보내봅니다. 꼭 들려주실 거죠? 목사님 늘 관건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2059님 사연. 아이, 그럼 들려드리죠. 네, 우리 피디님이 들려주실 겁니다. 네, 근데 평소에 많이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는데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신청곡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왜 안 보내주셨나요? 네, 그런데 대부분이 이러세요. 방송을 들으시지만 사연을 실제로 보내주시는 분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네, 아주 낮은 비율이에요. 제가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왜 그럴까? 왜 듣기는 많이 들으시는데 사연 보내주시는 분은 적을까? 일단 엄두가 잘 안 나요. 방송국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다는 게 엄두가 잘 안 납니다.

입니다. 아, 이 정도의 문장, 이 정도의 길이로 보내줘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일에 바빠서 마음은 있어도 못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 짧은 문자 그냥 보내면 되지요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선 부담 가지 마시라는 말씀 드려요. 그냥 신청곡 띄워주세요 라는 말씀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보내는 사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벼운 인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우리의 인사가 얼마나 다른 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짧은 사연에서도 나눌 수가 있거든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 찬양 신청하는 이 사연에서도 너무나 많은 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라고 해주셨잖아요. 왜 좋아하시는 걸까요? 왜 이 찬양을, 어떻게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귀한 것이 너무 많은데. 예수보다 모든 게 다 귀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는 행복자이고 성공자이고 복된 사람들인 거죠. 2059님이 다시 한번 사연을 통해서 일깨워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0: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30일 13시 50분 전남 영광 나궐면 제외 전북 고창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1: 거기 종종 걸으면 비둘기 한 때가 농부들과 어러져 한 폭의 그림을 그려내는데요. 주님 주신 은혜 안에

마음 열어 바라보면 참 평화와 넉넉한 안식을 보게 될 겁니다. 지명현님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참 신기합니다. 조금 전까지 잔잔하던 수면에 어느 순간 파도가 일기도 하고, 또 그렇게 거세게 밀려오던 파도가 어느새 조용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참 닮아 있는데요. 아무 일 없이 참 평온하다가도 예상치 못했던 걱정과 문제가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삶도 다스리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손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보는 것은 거센 파도일지 모르겠지만 그 파도 위에도 여전히 주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 하나를 붙들고 오늘도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앨범 중에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파도가 전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죠. 파도가 일어날 때, 그럴 때도 그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겁니다. 나를 흔드는 것이 무엇이든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내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Thanksgiving 밴드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손재석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피아 워십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세 곡의 찬송 함께 듣고 오시죠.

한 구절.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 15절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할 일이 없어야 하고 계획한 일이 잘 풀려야 하고 내 앞에 파도가 잔잔해야지 아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상황이 좋은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니는 사람이 복되다고 이야기하죠. 파도가 있냐 없냐보다 그 파도가 치는 길을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내가 막을 수 없는 파도가 계속 찾아옵니다. 사람의 마음도 뜻대로 할 수 없고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파도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에서 오는 것일 겁니다. 주의 얼굴 빛 안에서 걷는 사람, 참으로 복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향기로운 나무에 너 근심 걱정 와도 좋은 씨앗에 주 오셔서 구하시리 오늘이 워십 찬송가 앨범 중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날씨도 사람의 마음도 내일 일어날 일도 다 내 뜻대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더더욱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손에 맡기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남은 주일도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어지는 곡입니다. 홀리원의 하루,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어노인팅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부지런히 페달을 밟으면 쓰러지지 않죠. 다람쥐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도토리를 땅에 저장하는데 한 구멍에 한 개씩만 넣습니다. 보통 구멍의 깊이가 10에서 30cm인데 다람쥐 한 마리가 약 2,000개의 구멍을 판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발명이나 성공도 우연히 되거나 쉽게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땀이 쌓인 결과입니다. 직장과 스트레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몸을 던져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사람보다도 소외감이나 권태를 덜 느끼고 자기 평가도 높으며 몸도 가정도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모습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가 왔을 때 그의 능력과 인격이 드러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포기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가장 큰 성공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해결운 찬송으로 주님께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키즈벤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내 주의 삶 바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전도서 7장 11절 말씀.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유산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이 최고의 유산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생기는 지혜 또한 아주 귀한 유산이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한때 열심히 쫓아다녔던 어리석은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우리가 가진 이 말할 수 없이 귀중한 유산의 가치를 기억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햇빛을 받으며 자라는 어린 나무처럼 유익을 얻는다. 지혜가 생기면 더 큰 관점을 갖게 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된다. 지혜는 우리에게 통찰력과 명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마음을 준다. 그것은 당신이 불로 연단받는 과정을 거칠 때 생긴다. 당신이 한때 걱정했던 천박하고 피상적인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대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것이 지혜이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대적하고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전도서 7장 11절 말씀.

조 마이클 탈봇의 Wisdom,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원웨이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 함께 할게요. 신영옥님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I Surrender All, 주께 드리네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마드리갈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예수 이름 힘입어서.

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려다가는 제풀에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그야말로 끝이 없죠. 아직도 율법 수업이 남았고 지켜야 할 절기가 남았고 금식 일수가 남아 있습니다. 완벽주의의 감옥만큼 끝이 없는 감옥도 없지요. 이 감옥에는 일거리는 있지만 평안은 없습니다. 언제 일을 마칠까 알 수 없지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다 이루신 일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요.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를 그만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끝으로 나무엔의 내 맘이 낙심되며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며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에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의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졌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만원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이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도 해주시면은 참 고맙겠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2: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3: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옛 창조의 한계를 따라 살지 않고 새 창조의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생명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닫힌 에덴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미 시작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며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눈물과 사랑,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4: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우리는 G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30일? 8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무척 뜨거웠던 이번 여름의 무더위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달라졌지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더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는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선선한 바람으로 인해 그 기세가 점점 꺾이고 있지요. 낮의 길이도 점점 짧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나요? 점점 낮은 짧아지고 밤은 길어지고 있어요. 하느님은 낮도 밤도 시간을 모두 다스리지요. 그래서 더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만 같았는데 가을이 오고 여름이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며 달라지고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멈추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찬양을 들으며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멈추지 않아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멈추지 않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찬양을 들으며 멈추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봤나요? 맞아요.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계절이 바뀌며 여러분의 옷차림도 여러분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지요. 맞아요. 달라지고 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달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를 드리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해요. 또한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지요. 이제 9월이 될 거예요. 지금보다 더 선선한 가을이 오겠지요. 전도사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9월이 되고 가을이 되어도 예수님을 향한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말이지요. 우리 두 번째 찬양,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지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은 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를 보냈나요? 우리 열심히 암송한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첸트로 불러볼까요?

0: 믿습니다.
1: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챈트를 잘 들어보세요.
2: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3: 야고보서 4장 6절
2: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3: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0: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1: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0: 주신다 하였느니라
1: 주신다 하였느니라
0: 다시 한 번 더
2: 야고보서 4장 6절
3: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2: 주신다 하였느니라
4: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친구들, 이번 주 암송할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바로 교만, 겸손, 은혜이지요. 먼저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교만은 잘난 체하며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태도를 말해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마치 풍선이 빵빵하게 부풀어오른 것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지요. 게임이나 운동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아, 거봐, 내가 최고지? 너희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자신을 뽐내며 다른 친구를 무시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바로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물리친다,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겸손은 어떤 마음일까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해요. 교만처럼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지요. 공부나 어떤 일을 잘하게 되었을 때 겸손한 친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할 수 있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친구들, 은혜는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건강, 지혜, 감사하는 마음, 마음의 평안, 기쁨,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베풀어주시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챈트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0: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1: 야고보서 4장 6절
3: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3: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1: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3: 주신다 하였느니라
1: 주신다 하였느니라
0: 다시 한 번 더
2: 야고보서 4장 6절
3: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2: 주신다 하였느니라
4: 아멘. 여러분은 어떤가요? 교만한 사람인가요? 겸손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모습을 되짚어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어린이가

0: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학기,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함께 다짐해 볼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보기로 해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2: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1: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2: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1: 주신다 하였느니라
2: 주신다 하였느니라
1: 다시 한 번 더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2: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1: 주신다 하였느니라.

0: 도전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야기의 제목을 기억하나요? 맞아요.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뉴기니 섬을 지도에서 찾아보았었지요. 뉴기니 섬은 태평양 남쪽 바다, 호주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커다란 섬이었어요. 뉴기니 섬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나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아서 이름을 바로 지어주지 않는다고 들었지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나 지나야 이름을 지어주었나요? 맞아요. 바로 1년이에요. 그만큼 아기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는 일은 병원도 의사도 없는 뉴기니 섬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난주 뉴기니 섬의 한 가정에 태어난 아기 이야기를 들었지요. 엄마는 빌림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주머니에 아기를 넣고 밭에 가서 감자를 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돼지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일이 있기도 했지요. 친구들, 그 아기는 과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1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이름을 갖게 될까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지요? 오늘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친구들, 다행히도 아기는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여보, 우리 아기가 1년 동안 잘 자랐어요. 이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줘야겠지요?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까요?
1: 어떤 이름이 좋을까? 올리오파. 올리오파가 좋겠어요. 우리 아기는 이제 올리오파라고 부릅시다.
0: 올리오파? 네, 좋아요.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 올리오파야 잘 자라렴. 부모님은 아기에게 올리오파라는 이름을

0: 지어주었고 아기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어요. 올리오파가 사는 마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사는 뉴기니 섬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도록 돌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어요. 친구들, 놀라지 마세요. 뉴기니 섬의 사람들은 악령을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이 어떤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만일 나쁜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1: 그 사람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몰래 마술을 거는 게 분명해.
0: 이처럼 마을 사람들은 모든 일이 악령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올리오파도 자라가면서 악령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어요. 악령은 너무 무서워. 악령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뉴기니 섬은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녁이면 집에 일찍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나 올리오파는 달 밝은 밤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강을 따라가며 늦게까지 놀았어요. 올리오파는 달이 밝은 밤에는 악령이 따라온다고 해도 자신이 눈으로 볼 수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두운 밤이면 올리오파는 자기 오두막집 불가에서 아버지와 함께 앉아 아주 조그만 소리로 속삭이며 얘기해야 했어요.
2: 아버지, 오늘은 어디에서 사냥을 하셨나요?
0: 올리오파가 밤에 이렇게 속삭이며 말하는 이유는 무당이 몰래 가까이에 와서 쇠 깡통 속에 사람의 목소리를 담아간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올리오파는 그런 나쁜 사람에게 자기 목소리를 잡히고 싶지 않았어요.
3: 아, 아파, 아파, 너무 아파요.
0: 어느 날 올리오파가 심하게 아프자 부모님은 즉시 무당을 불러왔어요. 무당은 돼지와 개의 이빨로 만든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팔에는 쥐 가죽을 두르고 머리에는 초록색 풍뎅이와 새 깃털로 꽂아 만든 띠를 둘렀어요. 무당은 돼지를 죽여 그 피와 어떤 잎사귀를 섞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대나무침으로 올리오파에게 주사를 놓듯 찔렀어요. 무당은 올리오파가 곧 건강해지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3: 아파, 너무 아파요.
0: 무당이 한 행동은 오히려 올리오파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올리오파는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올리오파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주혜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암송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혜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Isaiah 49 verse 15,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Can a mother forget the baby at her breast and have no compassion on the child she has born? Though she may forget, I will not forget you. Amen. 해피 로드스 데이 에브리원. 해피 해피 로드스 데이.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드리셨어요? Hope you had a wonderful service from

seem unanswered or difficult seasons continue, we may feel forgotten, right? 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또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잊힌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But today, God speaks directly to that fear through Isaiah 49:15.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 15절을 통해 그 마음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Amen. What a beautiful promise. I will not forget you. 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I will not forget you. Today, may we rest in the assurance that we are seen, we are known, and we are remembered by God.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알고 계시고 결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 안에서 또 함께 우리 praise 했으면 좋겠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Isaiah 49 verse 15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Can a mother forget the baby at her breast and have no compassion on the child she has born Though she may forget, I will not forget you Isaiah 49:15 Amen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받고 잊힌 것처럼 느끼던 그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로 앞절에서 시온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탄식합니다. God answers their pain with the tender picture of a mother holding her child.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에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대답하십니다. 어머니조차 혹시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A mother

0: may somehow forget, but God says, I will not forget you. Sometimes God may seem silent, but silence does not mean absence, right? Waiting does not mean we have been forgotten.
1: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기다림이 우리가 잊혔다는 뜻도 아닙니다.
0: Even when we cannot see his hand, we can still trust his heart.
1: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께 결코 잊힌 존재가 아니란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0: We are never forgotten by the God who calls us his own. Amen.

이시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30일 16시 40분 전남 영광나궐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와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으로의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30일 16시 45분 경북 청도와 전남 화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와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웅벽, 담장 등 위험지역의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Let this word remain in our hearts. I will not forget you.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며 홀로 남겨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눈물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모든 발걸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So whatever we may face today, may we walk with this quiet confidence. We are remembered, we are held, we are deeply loved by God. 네,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고 또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으며 또 주님께 깊이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라고 묻게 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I will not forget you. I will not forget you. Amen. Thank you for sharing this time with me today. And I hope you have a wonderful and blessed week, everyone. And please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잊지 말자고요. Jeannie Yu였습니다. Bye, everyone.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석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영의 눈으로 보는 세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는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이 볼 수 있는 세계는 그러니까 현실로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것들이겠죠. 그러나 영의 세계는 훨씬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팅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그 영의 눈을 가지고 그 세계를 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그 전쟁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람의 대군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종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선지자에게 와서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우리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갑자기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 불병과 불말이 성을 에워싸고 있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편협된 그 생각, 그 관점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 세계만 봅니다. 그리고 그 보는 세계가 전부이고 또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집중하다가 더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의 사환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왜 두려워하느냐? 똑같은 현실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한쪽은 두려워하고 한쪽은 여유자작해. 사환의 눈은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있으면 좋겠습니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 숫자보다 더 많으니라. 이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큰 차이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그 팩트는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보는 눈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상황은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이른바 이 터널 시야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전문 용어인데요. 우리가 차를 몰고 터널을 이렇게 가다 보면 시야가 좁혀지죠.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 터널 밖에 있는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이걸 터널 시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의 눈에는 적들의 군대 숫자, 적들의 말, 적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더 큰 하나님, 그 밖에 계시고 그런 상황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서 더 큰 준비를 하고 계시는 더 큰 군대를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적 오류에 갇히게 돼요. 심리학 용어 중에

편향시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편향시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뇌는 내가 학습되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세계에 널려 있지만 사람들은 그 많은 정보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다.

그것이 전부였던 것처럼 그래서 두려워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편향시야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더 큰, 더 많은 종교에 대해서 이미 뇌가 자동적으로 필터링을 해버리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서 내가 길들여진 나의 편향적 사고에 의해서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많은 좋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놓쳐버립니다. 아예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사관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셔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확 열려버립니다. 그것뿐인가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선포하게 했더니 그들의 눈이 또 어두워서 갑자기 소경처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일상 어떻게 했지요? 그들을 그대로 야 너희들이 가고자 한 길 내가 안내해 주겠다면서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그들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근데도 그들은 바보처럼 끌려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죠?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갑자기 이들의 눈이 열리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적진 한복판에 자기들이 끌려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 읽죠? 믿음에 관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또 경험도 합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났다라고 하는 그거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그것이 더 확장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우리도 이런 편향적 시야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더 큰 세계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인지적 오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그러저러 살다가 망쳐요. 이런 편향적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금연을 했어요. 담배를 끊었어.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라이터 소리만 나도 온 신경이 그리 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담배 피우고 싶은 욕구가 막 확 일어나요. 이게 편향시야예요. 어떤 분이 내가 탄 자동차를 승용차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차를 이제 마음속에 이미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자기가 선호하는 그 차, 내가 사고 싶어하는 그 차가 갑자기 또 많아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내 마음이 꽂혀있고 집중하니까 그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이 더 눈에 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편향적 시각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편견, 나의 인지적 오류에 갇혀 있어서 그 하나님 볼 수 없는 거라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단 사람이 좀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오해를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편향시야예요. 팩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할 생각을 하겠으며 내가 생각하는 그렇게 그 관계가 그 사람하고 특별한 어떤 인간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울증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표정 속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네? 나를 감시하네? 아니 왜 저러지? 왜 나를 뚫어져라고 쳐다보지? 그런 오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더 확장된, 더 하나님의 세계, 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정해놓으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하루아침에 생성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고 그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이게 상상 속에서 보는 그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얻게 하여 달라고. 재판관은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직접 내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한 실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 좁은 편향적 식견에 갇혀 있어서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알고 내가 보는 세계를 전부라고 여기고 싶어하는 이런 오류가 오늘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 우리가 그런 세계에 그런 생각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실을 판단합니다. 숫자, 상황, 또 사람들의 평가, 그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너머를 보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한 것이지만 내가 보는 것처럼 증거하는 거죠. 믿음의 실체는 뭡니까?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 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되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선택했다. 네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겠다. 이제는 너를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열방의 아비가 되기까지에는 많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려야 했어요. 많은 대가를 치르고 많은 현실과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서서히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뚜렷하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클로즈업이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열방의 아비가 된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연단과 다루심과 대가짐을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여기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내가 만난 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게 은삼 몇 조각 주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는 이거 하나에만 꽂혀서 산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더 크게 완성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었을 때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게 한 게 아닙니다.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린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고 눈이 열려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것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본계를 아직 오지 않았지.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쨌든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점에 자기가 해석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런 답답함에 빠진 적이 있으시나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답답하지요. 이 많은 시간 이 아이가 실패를 통해서 앞으로 치료해야 될 많은 대가들을 생각하면, 왜냐하면 그 세계를 통과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 루틴을 알잖아요. 따라합시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라. 사화는 말과 병거와 군대만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사실 맞아요. 그런데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터널 시야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작게 볼 때 그는 드디어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영적인 번아웃에 이르게 돼요. 한때는 엘리야도 그랬어요. 천하의 엘리야도.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갈 만큼 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게 편향 시야예요. 그 터널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굴에 들어가죠. 동굴.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먹거리를 주시고서 이렇게 병 하나 릴렉스 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너는 지금 여기 있어야 될 자가 아니지 않냐? 근데 왜 너 여기 있어? 좀 밖에 세계를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된 세계를 좀 봐. 사업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에 뇌가 고정이 돼 있어요. 전문의 의사들은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뇌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쪽은 뭐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새로운 아이들이 툭툭 튀어와. 근데 여러분, 새로운 아이들이 툭툭 튀어난다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보는 것을 봐야 돼.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팅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안전하게 우리에게 책임지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일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죠. 허락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요? 당신이 영광을 거둬야 될 일이 아니라서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보다 더 큰 현실. 하나님의 현실을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구름이 있어요. 구름. 근데 이 구름 아래는 폭풍이 붑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 보십시오. 잔잔해. 태양빛이 보여요. 찬란한 태양빛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계점, 하나님의 세팅하신 그 임계점을 통과하지 않냐고서는 여전히 내가 보는 세계가 전부고 그것에 갇혀있고 그것과 씨름해야 되고 어떻게든 이 문제 해결하면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태양빛을 가릴 수는 없어요. 우리 가슴에 손 놓읍시다. 주여, 내게 우선 필요한 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는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펼쳐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죠. 불말과 불병거는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지만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영안이 열리니까 보게 된 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구나. 여기가 안전하구나.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미 있었어요. 예전부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이 부르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이렇게 완성된 그림이 이미 있어요. 이미 존재합니다. 세상들에게 펼쳐진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이 열려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리벌레이션, 계시. 계시란 말은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그림이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는 거라고.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미 하늘에서는 뜻이 완성됐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멘. 이제 땅에서 이루어진 것만 남아있어요. 처음에 저희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뭐냐면 개척 때 우리 교회에서 전부 때가 하늘 꼭대기까지 있는데 전선이 사방으로 우산대처럼 펼쳐져 거미줄처럼 펼쳐있는 것이다. 와,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내가 그 얘기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웃어요. 우리 집사람도 아이고 꿈도 야무지다. 안 믿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지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 암흑이라는 사람이 실력이 있거나 남들보다 공부 많이 해서 되어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현실은 이미 하나님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보게 돼요. 그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안전감이에요. 믿음이에요. 순종함이에요. 아무나 순종합니까? 아무나 믿습니까? 아무나 샬롬이 있나요? 아니에요. 보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요. 엘리사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별로 시덥지 않는 이거 별로 중요치 않은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발 돈 몇 푼 돈 몇 푼 더 얻겠다고 그냥 경쟁하는 우리 사회, 아주 시원하게 경쟁하고 싸우고 전투적으로 사는 우리 사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림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자기 동족, 자기 유대인에게 꽂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의 무리 안에 집어넣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헬레니즘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방인들과 이미 오래전부터 같이 사는 바울,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 사람에게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어요. 그렇게 편견에 사로잡혀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확장된 하나님의 세계를 선포하는 이방인의 대사도가 된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고는 안 돼요. 그게 담에서 그는 눈이 열렸어요.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거예요. 소경이 됐다가 사흘 후에 열리면서 육안만 열린 게 아니라 영의 신령한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한 세계를 봅니다. 남이 알지 못한 세계를 봐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그는 감옥에 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재판에 해부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중에서 또 법정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아주 미친 사람처럼. 그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실제는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고 그냥 송영처럼 가는 사람하고는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직업을 가지신가? 우리의 생활의 안정감, 먹고 사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습니까? 남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알게 됐어요. 사원의 계산법은 저쪽은 맞다, 우리는 적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진다. 근데 엘리사의 계산법은 그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인지, 내 현록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위한 것인지,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한 그걸 위한 것인지. 우리는 직업을 가지면서도 직업에 대한 이 윤리의식이, 가치의식이 달라져야 돼요. 돈을 벌더라도 돈을 버는 이유에 대한 목적의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멀리 갈 거 없어요. 우선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아는 지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귀한 가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사람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큰 그림이 제 안에 확고하게 새겨져 있어요. 모든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서 어른들이나 청년들이나 아이들까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제 가슴에 있어요. 이 도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제 가슴에 있어요. 엘리사는 사환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기도해요. 주여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딱 한마디면 끝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논리 있는 설득력 있는 말을 한다 해서 사람이 바뀌어질까요? 아니요.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한 가족임을 모든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예전에 열심히만 하면 목회 잘하는 걸 생각했어요. 머리 쥐가 나도록 공부도 했고요. 설교를, 명설교를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양식껏 고백하자면 준비한 날은 죽을 수고요. 어쨌든 준비하는 거 기도만 마저 아버지 두렵고 떨리면 광장에서는 그날은 대박이 나요.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 받았대. 아, 도대체 알 수 없어. 아, 이거는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깨달아요. 지금도 저는 내 자신을 보면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같이 부배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답답하지만 그냥 그 답답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딱 한 가지 하십니다. 주여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편향적 사고에 갇혀있는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이 열린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섬길 줄 알고요. 그리고 겸손해요.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이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 자기가 선호한 사람들하고만 교제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0: 자꾸만 대화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당신은 내 사전에 내 마음에 없어. 찍어내죠. 당신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 오해를 받으면서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들 향한 마음이 똑같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거기는 편견이 없어요. 그들이 실수합니까?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정죄하지 않아요.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사오니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한 그 기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저들을 다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우리 보던 가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자는 없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는 격이 없이 자리를 깔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675-3004번 포도원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30일 18시 2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가 발령될 예정이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는 대초천 나주시 우산교입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영산강 홍수통제소 062-600-8351 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EBC FM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30일 17시 30분 전남 보성, 광양, 순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한일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며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이끌고 계시는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화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아직 탈북하신 지 채 10년이 되지 않으신 겨울봄 작가님과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작가님과 지난 시간에는 북한에서의 일화들, 그리고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시고 탈북길에 오르셨는지, 많이 가슴 아프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던 작가님의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1: 어머니랑 작은 동생이요.
0: 네, 연락이 되시나요?
1: 아니, 연락이 안 됩니다. 어머니는 생사해보조차 모르고, 동생들도 1년 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네. 또 아예 연락이 끊겨서 생사여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0: 사실은 지금 북한에서 이 탈북한 사람이 있는 가족들에 대한 감시도 너무나 심해졌고,
1: 맞아요.
0: 탈북 길도 이제 너무나 어려워질 정도로 많이 상황이 악화됐는데,
1: 네.
0: 그럼에도 우리 겨울봄 작가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용기 잃지 마시고 함께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 아멘. 감사합니다. 네.
0: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은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에 오게 되셨는데,
1: 네.
0: 신앙생활을 예재원에서부터 시작하신 거네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네. 그때 하나님, 뭐 기독교라는 거부감이 방송을 들어서 그래도 좀 접했으니까 덜하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1: 그래도 뭔가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라오스에 도착했는데 거기 한국 목사님들이 계시는 그 집에 갈색 진한 십자가 엄청 큰 게 이렇게 떡 걸려 있는데,
0: 네.
1: 바로 도착해서 저녁부터 성경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게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 들었냐면, 그 북한에서 조직 생활이 싫어서 그 강제로 막 생활 청화하고 암기 시키고 이런 게 싫어서 왔는데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똑같이 큐티 나누고 그 한 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저는 그게 너무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0: 조금은 억압적인 것 같고.
1: 네, 이렇게 딱딱딱 그 자유롭지 않고 뭔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 읽고 쓰고 몇 페이지 쓰고 암기해서 웃는 터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시험 보고 한 시간 이상 무조건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도 강제로 시키네 이러면서 좀 그렇게 거부감이 들다가, 아무래도 좀 들었었으니까 구 하나님이 구 하나님인가?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그 만화 성경당 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뭔가 먹을 건 아끼지 않고 저희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 보고,
0: 네.
1: 그리고 제가 한 달 반쯤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막 배가 엄청 꼬이면서 아팠어요. 근데 기도하자는 거예요. 약은 안 주고. 그래서 나 병원에 갈래요. 무슨 기도요? 저 약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허리 구부리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아픈데. 그래서 일단 대충 통증 완화시키는 약은 타오고, 저도 이제 뭐 아무 이상 없다니까 그럼 기도해주세요 해서 약 먹고 기도했는데, 약 먹어서 났는지 기도해서 났는지 기도하고 바로 한 20분? 30분 있다 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 거기 있는 목사님이랑 전도사분이 저희 가족이 잡혔다고 한 달쯤 뒤에 이렇게 소식이 왔는데, 막 통곡하면서 우리 가족 구원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모습 보면서, 아니 이분들이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엉엉 울면서 하루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매일 저렇게 같이 기도하실 수 있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도대체
0: 네.
1: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 자식들처럼 먹을 것도 아끼지 않고 같이 기도해주고 뭔가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서 더 믿게 됐던 것 같아요.
0: 예.
1: 네.
0: 그렇게 동남아 생활을 예재원에서
1: 네, 네.
0: 거치면서 한국에서 와서
1: 네.
0: 지금은 목동지구촌교회를 섬기고
1: 네,
0: 계세요.
1: 지금은 목동지구촌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어떠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생활하면서
1: 네.
0: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금 겨울봄 작가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좀 여쭙고 싶어요.
1: 하나님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신적 지주라고 해야 되나? 뭔가 뭐라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하기 어려운데, 그냥 사실 한국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그리고

0: 그리고 또 목을 걱정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와요.
1: 예.
0: 네, 그때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와. 이러면서
1: 네.
0: 네,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영원의 안내자라고 해야 되나요? 제 삶의 안내자? 그
1: 네.
0: 진짜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1: 아까 뭐 저와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0: 네.
1: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더 이제 의지하셨다고 하셨는데
0: 네.
1: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0: 맞아요.
1: 겨울범 작가님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걸 저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자, 오늘 신앙간증 우리 겨울범 작가님 탈북 화가십니다.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작가님이 이 찬양으로 또 은혜 나누셨다고 하니까
0: 네.
1: 그의 생각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탈북 화가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겨울봄 작가님의 간증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겨울봄 작가님께서는 원래 미술에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1: 어릴 때 사실 저는 동물이나 꽃 이런 네. 거 뭔가 풍경 같은 거 이런 거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집이 가난해서 다른 집들은 그래도 가족사진이 한 장 두 장이라도 있었는데 저희는 제가 8살까지도 가족사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족사진이 갖고 싶어서 그림으로 이렇게 낙서처럼 네. 뭔가 그렇게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가 한 10살, 11살 때인가 뚜락에서 필기도구도 가난하니까 별로 없어서 그냥 뚜락이 흙바닥이에요. 거기서 네. 나무 같이 기획에 해서 집안에 막 돼지 꿀꿀 막 어리 빡빡 막 이러면서 이렇게 덩어리 막 있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낙서하면서 그리니까 야 그림이 밥벌을 먹여주냐 언니들 따라서 장사라도 하나 더 배워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돈은 못하고 12살 11살 그때부터 자전거 배워서 집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서는 네. 못했죠.
0: 참 미술에 관심이 많고 그림 네. 그리는 게 좋았던 소녀인데 네. 한국에 와서 그럼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하신
1: 네,
0: 거예요?
1: 감사하게도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경제활동 하다가 네. 뭔가 좀 더 제가 북한 관련 뭐 토크쇼 통일 강의 이런 것도 다니면서 되게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처음에 성경 말씀 들었을 때 이해 안 되던 것들이 그 만화 성경을 봤는데 네. 너무 재미있고 너무 이해가 쏙쏙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통일 토크쇼 다니면서 보니까 이미지 그림 같은 거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더 막 호응이 더 많고 이해된다고 진짜요? 이러면서 막 그 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미지의 힘이 대단하구나. 입시학원 가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을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미술학원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형태력은 괜찮대요.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입시학원 거쳐서 그리고 또 탈북민 웹툰 작가라고 최 작가님 계시는데 최성국 작가님이라고 그분은 평양 미술대학에서 공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배우고 입시학원에서도 배우고 해서 감사하게 홍익대학교 회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0: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대학생인데도 네. 활발하게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제가 기억에 남는 작품이 이제 인민의 소원 시리즈예요. 네. 네,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1: 인민의 소원 시리즈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국에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들을 북한에는 또 대비적으로 귀하고 소중한 그런 사물들을 이렇게 빛처럼 떨어지게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 자유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라는 네. 메시지와 북한의 귀한 것들을 이렇게 빛처럼 내려서 북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네. 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풍경 들이 네. 기본 배경이고
1: 맞아요.
0: 하늘에서 알약도 떨어지고
1: 맞아요. 옥수수도 떨어지고 우산도 떨어지고
0: 인형도 떨어지고
1: 맞아요.
0: 자 이런 소망이 담겨 있어요.
1: 네.
0: 아마 우리 겨울봄 작가님이 어릴 때부터 꿈꿨던 그런 소망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1: 맞아요. 사실 북한에서 제 생일날에 계란 실컷 먹어보는 게 서원이었거든요.
0: 네.
1: 계란이 귀해서 그냥 생일날 되면 한 알 두 알 삶아 먹는 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매일 계란 후라이 해 먹을 수 있고 매일 계란 삶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한 번에 세 알 네 알 먹어도 되고 뭐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북한에선 우산도 재산이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막 저희 가족이 엄청 많은데 멀쩡한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닐 방막 쓰고 가야 되고 우산 다 삐걱삐걱 꽂꽂이고 그래서 막 우산 저거 멀쩡한 우산 비오는 날에 누가 먼저 가냐 동생들이랑 경쟁하고 막 우산 없으면 비 주룩주룩 맞으면서 가고 감기 막 걸려서 며칠 고생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 오니까 교회 가도 우산을 떠나가지고 어디 가도 사은품이라고 이렇게 선물이라고 우산을 주고 해서 저희 집에 우산이 이렇게 막 5개, 6개 있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우산 쌓아놓고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어릴 때 그렇게 인형이 왜 가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0: 인형, 네.
1: 근데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인형이 다 뭐예요. 그래서

0: 아버지가 그냥 수건으로 돌돌 말아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줬었는데, 그게 또 가지고 놀다 보면 금방 풀려요. 그래서 풀리면 또 엉엉 울면서 막 그랬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냥 아는 언니들도 막그 인형 뽑기에 가서 이렇게 뽑아서 선물로 주고, 무료나눔도 막 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풍요로운 것들이 조금이라도 좀 북한은 어린이들에게도 전해져서, 진짜 먹을 걱정 없이, 뭔가 또 간식 걱정 없이, 이런 인연 걱정 없이, 걱정 없이 좀 무럭무럭 평안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1: 많은 다양한 작품을 벌써 생산하셨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전시회도 하고 계신데
0: 네.
1: 또 얼마 전에는 저희 극동방송 서울에서 전시회도 하셨고 곳곳에서 이렇게 작품을 또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0: 네.
1: 근데 대학생 신분인데도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있었나 봐요.
0: 네. 감사하게도 3학년 때부터 요청이 들어오셔가지고
1: 네.
0: 사실 저는 졸업하고 전시하려고 처음에는 한 두 번 거절했거든요.
1: 네.
0: 그러다가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요청해 주시는데 거절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1: 네.
0: 네, 그때부터 지금 전시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벌써 단체전 9번에 개인전 4번째입니다.
1: 이야.
0: 그래서 1번에서도 전시를 두 번 했고요.
1: 네.
0: 네, 뭐 서울시청, 광주광역시청, 이하여대, 거려대.
1: 우리 그러니까 작가님의 이 작품 세계가 참 어렵지는 않아요. 난해하지
0: 네.
1: 않고 오히려 북한의 현실을 정말 쉽게 알게 돼서
0: 네.
1: 저는 참 좋았고요.
0: 네.
1: 그리고 이 인민의 소원이라는 시리즈에 이어서 AM 1566kHz.
0: 네, 제주극동방송.
1: 그렇죠. 제주극동방송에 방송을 들었을 때는 아마 생각하시면서
0: 맞아요.
1: 작품들을 하신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맞아요. 그때 마음. 그때 처음에 한 5년 정도까지는 막 의심하고 혼란스럽고 뭔가 궁금하고
1: 네.
0: 그쪽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을 담은 작품도 있고 그리고 뭔가 그 한국을 그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저 세계는 어떨까 하면서 그리던 그런 마음을 담은 작품도 있고
1: 예.
0: 그리고 드디어 그 거민의 단계에서 넘어서서 결심 품고 어둠의 문을 열고 자유의 세상으로
1: 와.
0: 나아가는 탈북하는 과정을 담은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1: 네. 그래도 이제 저도 작품 하나를 보니까 뭔가 행복과
0: 네.
1: 기쁨이 가득한 세상을 만난 것 같은
0: 네.
1: 그런 작품도 있더라고요.
0: 네.
1: 한 소녀의.
0: 세상을. 네.
1: 예. 아마 이 소녀가 작가님이 아닐까.
0: 네. 맞습니다.
1: 앞으로는 어떤 활동의 계획 있으세요?
0: 크게는 지금과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1: 네.
0: 남북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는 뭐 우크라이나이나 뭐 어디 저기 남아프리카에 배고파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는 지금은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탈북 여성들이 제3국을 거치면서 본인의 선택이 아닌
1: 그렇죠.
0: 네, 그런 강제적인 그런 상황들로 인한 여러 가지 진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이 네, 그런 것들을 신화화해서 어떻게 이제 잘 해볼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 네, 아마 우리 겨울 봄 작가님이 또 자신의 작품 세계를 위해서 뭐 유학도 고민하시는 것 같고
0: 네.
1: 또 미래를 앞두고서 아마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0: 네.
1: 텐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국의 많은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겨울봄 작가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0: 네. 늘 주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자녀다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해주셔서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엄마, 우리 동생들 생명 보전하여 주시고 정말 원수도 마음을 바꿔서 구원의 손길로 구하여 줄 수 있게 주님께서 한국으로 주님 믿을 수 있는 이곳으로 하루빨리 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 다 한자리에 주님 믿을 수 있는 이 마음껏 대한민국에서 만나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게 저의 가장 큰 서원입니다.
1: 네, 우리 겨울봄 작가님의 기도 제목 여러분 들으셨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겨울봄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북녘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0: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계속해서

0: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그림으로 북한 사람들의 삶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는 문화 세계적인 문화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1: 아멘.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0: 네. 아멘.
1: 기도 제목을 놓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북녘 땅을 놓고도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간증의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작가님. 또 곳곳에서 많은 작품들로 또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목동 지구촌 교회를 섬기시고 또 다양한 작품으로 북한의 현실을 전하고 계신 탈북화가 겨울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였고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말씀에서도 힘과 용기를 얻지만 때로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시죠. 제게도 참 특별한 찬양이 있는데요. 살면서 어려운 시간을 마주했을 때 제가 참 존경하는 대선배님께서 찬양의 가사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 구절이었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선배님의 마음과 기도가 담긴 이 찬양의 가사가 그 당시 제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결국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를 만지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시간을 반드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혹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들려드릴 찬양이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곡 주가 일하시네 띄워드릴게요.

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어디서 무엇하시며 이 방송 듣고 계실까 오늘도 궁금합니다. 그런 이야기 짧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디로 보내면 되실까 번호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5376님, 여기는 동탄입니다. 극동방송과 늘 함께하는 애청자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며 듣고 있어요. 신청곡 주님의 숲이라고 적어주시면서 고난의 시기를 겪고 우리 가족 주님의 숲에서 평온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기도의 마음이 담긴 신청곡 같습니다. 소망대로 이루실 주님을 믿고 함께 기도할게요. 운동도 즐겁게 하시고요. 잠시 후에 신청하신 찬양 들려드릴게요. 2221님, 저는 전도서 12장 말씀 필사하며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라고 주셨는데, 복된 주일 알차게 보내고 계십니다.

하시네요. 2302님, 부천에서 듣고 있어요. 주님만 간절히 고대합니다 하시면서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신청하셨어요.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조수아의 목소리로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들으시고요. 이어서 김대환의 음성으로 주님의 숲까지 함께 하실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7047님, 자주 가던 카레집이 8월을 끝으로 장사를 안 하신다고 하셔서 엄마와 함께 가게에 가서 마지막으로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셨겠지만 훗날 어머님과 우리 따님에게 참 행복한 추억의 장소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9601님,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저를 부르신 곳으로 사람들을 간호하러 출근 중입니다. 교대 근무에 피곤하지만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저와 함께 하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와, 믿음의 고백이 참 감동이 되는데요.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톤 김민성의 목소리로 함께 하실까요? 담대하라.

네, 7770님, 인천에서 듣고 있어요. 어제는 친정아버지께서 주님 품으로 가신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신앙으로 제가 잘 사는 모습 보시면서 웃으시는 얼굴이 떠올라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고백하신 대로 아버님께서 너무나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늘 기도해주고 계실 겁니다. 그리움의 시간도 은혜와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라면서 신청하신 찬양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곧 다가올 9월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선희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사랑 없다 세 번째 시간 사랑에 빠져 살다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에베소서 3장 12절부터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사랑 없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 우리말인데요.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예쁘다, 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나는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지금 이게 문제야, 이게 해결돼야 돼,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돼야 돼 라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발버둥을 치고.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게 문제인가? 나에게 처한 재정적인 문제 혹은 관계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과거에 대한 상처, 후회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인가? 물론 문제죠. 그거 해결돼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문제를 넘어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바울이라는 분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가져와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게 이 에베소서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감옥에 있는 나의 상황이 너희들에게 되려 영광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갇힌 거 이제 풀려나는 건가? 보석금이라도 마련하셨나? 든든한 백이라도 찾았나? 지금 주어진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이 문제를 주어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있나? 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자신이 풀려날 거라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대려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 주 동안도 꺼뜨들고 있는 그런 것들,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더 나아가면 실제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사랑받고 싶은데 이 문제가 걸리적대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사랑받고 싶은데, 가장으로서 사랑받고 싶은데 요 문제가 걸리적대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되든지요. 내가 어떤 관계에서 사랑받고 싶은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거기에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거에 넘어서 있는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것이 틀어졌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불안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 세상이 우리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아요.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노부부가 계셨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침대에 이제 누워 계신 거예요. 침대 누워 이렇게 계시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오더니, 침실에 들어오더니 할머니가 누워 계신데, 침대 위에 누워 계신데 이렇게 가서 안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인형반이 미쳤나 봐, 갑자기 왜 이래 막 그러고서. 그런데 너무 막 깜짝 놀라서 그런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기분은 좋았대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좋네 그러고 냅뒀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 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도 한번 안아주시더니 또 이쪽으로도 한번 또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안아주시고 상하체를 전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 멈추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멈춰요? 더 해도 괜찮은데 이랬대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모컨 찾았어. 무슨 얘기입니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뭐예요? 그 사랑의 터치를 해주는 줄 알았죠. 왜요? 할머니 사랑받고 싶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사랑의 터치 해줬어요? 아니죠. 리모컨 찾는 터치였어요. 그렇죠? 때마침 그게 할머니 왼쪽 엉덩이 밑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과 세상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내가 뭐 가족이든 뭐든 자녀든 사랑, 그래서 그렇게 애쓰시는 거고 저도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요 그냥 사랑해 주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리모컨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뭔가 이렇게 다른 걸 찾고 그렇다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끝없는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것을 주지 않는 이 세상과 그 안에서 갈등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너희들에게 영광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 이제 생각하는 어떤 대단한 능력을 주시려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려나.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뿌리를 박아요? 사랑의 뿌리를 박고 기반을 다져, 들어보세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지만, 뭐라고 바울이 말하 그러냐면 네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거 알아. 그래서 너희가 진짜 너희 삶에 이루어야 되는, 진짜 이루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 그 깊이 안에서 네가 그 사랑을 누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게 막 착착착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딱딱딱 그렇게. 근데 뭐냐 하면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향해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거하는 것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그렇다면 이 세상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사랑을,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랑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그 위로와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 스태프들이 목회자분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여러 스태프들이 리트릿을 갔는데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 적어보라 그래서 종이 주고. 근데 정말 슬픈 건 뭔지 아세요? 못 적어요. 왜요? 누구도 물어봐 주지 않아서. 내가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못 적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을 줬더니 이제 끄적끄적 적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도현 전도사님, 작은 마을 전도사님인데요. 우리 이도현 전도사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도현아,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해 봤거든요. 왜 우리 도현 전도사님은 저렇게 적었을까? 애기 둘의 엄마고요. 작은 마을 전도사님이고요.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그렇게 일상을 살면 막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진짜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따라 잘 살고 있나? 막 헷갈리는 거예요. 분주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도현아!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거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운영관리자이신 김상목 집사님은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상무가 잘 살았어! 우리 김상목 집사님께서는요, 긴 시간을 직장 생활을 마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감사하게도 운영관리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섬겨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마도 우리 상국 집사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은퇴했는데 이 기간이 충분히 가치 있었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 여정이 충분히 정말로 의미가 있었겠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상무가! 잘 살았어. 우리 이규영 목사님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규영아 충분해. 우리 규영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도 섬기고 계시지만 곁다리로 교회 하나 더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하나 하고 계세요. 카메라 이거 촬영하고 계시고 아이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가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규영아! 충분해!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카페에 계시는 우리 카페 매니저 재룡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재룡아! 카페에서 꿋꿋하게 잘 버텨줘서 고마워. 아마도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카페에서 너무 애써주시고 너무 귀하게 섬겨주고 계시지만 그런 마음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목회자인데 내가 이 카페에서 이거 매니징하고 있는 게 진짜 내가 의미 있게 괜찮게 사는 걸까?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재룡아, 카페에서 꿋꿋하게 잘 버텨줘서 고마워. 우리 이길승 목사님이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길승아, 같이 놀자. 제가 보니까 우리 길승 목사님 외로우신 것 같아요. 지금 골방에서 영상을 죽어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골방에서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누군가가 나랑 좀 어울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요한 목사님도 쓰셨습니다. 요한아, 넌 혼자가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요한 목사님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분이시고 능력 있죠. 뭐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아닐까? 이렇게. 근데 스태프들 시키고 구경하려고 했더니 우리 스태프들이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목사님도 하시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요, 안 써지는 거예요. 저도 내가 뭔 얘기를 듣고 싶지? 안 써져요. 그러다가 몇 자를 끄적여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선이야, 너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 아마 제 마음 곳에,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혼자 짊어져야 될 것 같은 마음. 그리고 최근에 한 번 더 했거든요. 가까운 교회 가서. 가까운 교회 분들도 우리만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또 했는데 그때는 저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선이야, 부족하지만 애써줘서 고마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에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리더로서 부족하고, 설교자로서 부족하고, 여러분을 돌보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꾸 실수해요. 말 실수를 하고 해선 안 되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부족한 면이 너무 자꾸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불편하거나 마음이 어려웠던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진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되게 부족해요. 근데 나쁜 의도는 없어요. 제가 나쁜 놈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쟤를 알거든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너 많이 부족해.

근데 애써줘서 고마워라는 걸 듣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면 생각 안 나실걸요? 근데요, 마음에 있어요. 왠줄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가 쓰고 스태프들이 할수 있었던, 우리 그랬어요. 아무도 안 한다 그랬어요. 저항하고 막 빽빽거리고. 근데 다 쓰고, 아까 보셨어요? 이걸 나누고 소리 질러주니까 다 울어요. 왜요? 잘 들으세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의 갈급과 사랑을 갈구하고 그게 필요한 존재들인데, 이 액티비티를 통해, 활동을 통해 뭘 경험하는 거냐 하면요, 그 사랑받음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 마음이 녹고 쏟아지고 그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 나도 그런 문제에 있어. 하지만 네가 진짜 필요한 건 뭔지 알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는 거야. 넌 너무 사랑을 필요한 존재고 사랑받기 원하는 존재인데,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늠할 수 없는 큰 사랑이 너를 둘러싸고 있어. 너는 그 안에 거하고 있어. 너는 그거를 누리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는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다가 그것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늠할 수 없는 그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교회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아빠가 아기 됐고 이거 마이클 잭슨 춤추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좋아요 누르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 보고 생각,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재밌는데 이게 막 아기 꼬마되고 막 문워크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장면일까? 보면 이게 아기와 아빠의 그 사랑의 장면인 거잖아요. 근데 상상해 봤거든요. 근데 뒤에 붙잡은 아빠가 그냥 낯선 아저씨라면 이 영상은 어땠을까? 그럼 납치된 거죠. 그렇죠? 아이는 고통 속에 있는 거고. 이 그림이 아름다우려면 뭐였냐면 아빠가 아이를 꼭 붙들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었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끝내오는 몸부림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랑받으려고 무지장했습니다. 근데 언제 그때 의미가 생기는지 아세요? 나의 사랑,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나를 꼭 붙들고 있다는 걸 실감할 때 나의 그 똑같은 몸부림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삶이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늠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누리는 삶. 그 사람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선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 373국의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원의 찬양 김혜숙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 오는구나. 시편 121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깃돌이의 잡창 소리가 들려오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상에서 또 암으로 투병으로 인해서 모든 형제 자매분들이 힘들어하는 우리의 환우들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내용원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소프라노 신영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바리톤 유명헌. 두 곡 올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광주 극동방송 김혜숙의 내용원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임재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예기치 않은 일로 어려움을 닥쳤을지라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보는 저와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테너 조창후. 나는 믿네. 서울 챔버 싱어즈. 귀하신 주여 내 손 잡으소서. 안산 시립합창단의 음성을 올려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믿네. 귀하신 주여 내 손 잡으소서. 세 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시 한 소 올려볼게요. 제목 행복한 사람.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고마움을 생각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미리 생각하면서 행동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이 잘 사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고 사촌이 땅을 사도 축하해 줄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직위가 낮아도 인격까지 낮아진 것은 아니므로 당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가 오면 만물이 자라나서 좋고 날이 좋으면 쾌청해서 좋다고 생각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았던 추억은 되살리고 앞날을 희망차게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찬양 올립니다. 천번을 불러도 소프라노 김순영입니다.

소프라노 김순영의 음성으로 1000번을 불러도 듣고 돌아왔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먹먹하고 갈 바를 모를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찾고 두드리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고 사랑 안에 구할 수 있게 되듯이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끝으로 믿음이 없이는 희즈윌의 음성으로 올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도 제작의 문예정, 진행의 김혜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열 번째 이야기 낙타의 털을 입은 남자 세례 요한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 평범한 사람 정신병자 이것은 세례 요한을 일컫는 수많은 별명 중 몇 가지를 나열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 물로 세례하는 자, 회개를 설교하는 자, 만인의 구세주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자. 이것 또한 요한의 잘 알려진 별명 중 일부를 나열한 것입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이 남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이 왜 그렇게 많은 별명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탄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지가 오래된 한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한의 아버지인 성직자 스가랴에게 나타나 요한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벙어리가 되어 아이의 이름을 짓는 날까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기적과 같이 태어난 아이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의 친구이자 동료인 엘론이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1: 요한이 뒤졌어. 다리를 붙잡아, 다리를!
2: 요한, 어? 서두르게. 자네 어머니, 어머니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 어서!
3: 우리 같이 가겠네.
4: 그렇지.
2: 다들 나가 있게. 어머니, 접니다, 요한.
5: 아들아, 슬퍼하지 말아라. 넌 나의 기쁨이었다. 넌 나의 불명예를 씻어주었다. 난 너를 낳고 나서

0: 너는 이 산을 떠나서 너의 길을 가거라.
1: 어머니는 제게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전 진심으로 어머니를 돌보고 싶습니다.
0: 아들아, 네가 날 사랑하는 것 잘 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나를 돌보고 또 외아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널 이곳에 붙잡아 놓고 있구나. 이제 널 자유롭게 놓아주어야겠다. 너의 사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돼. 이제 가라, 아들아.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0: 안녕히 주무세요.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일은 끝났지만 저의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제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소명에 대해 깊은 애정을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1: 요한은 아버지 스가랴 곁에 어머니 엘리사벳을 묻어드렸습니다. 애도 기간이 지나자 그의 얼굴에 변화가 보였습니다. 요한은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굳은 결의에 찬 요한을 보고 저는 그를 따라 나서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가 어떤 일을 할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탄생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뭔가 달랐습니다. 알 수 없는 영혼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마음을 가진 덩치 크고 거친 남성이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성령이 그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요한이 남들과 다른 게 아닌가 합니다. 요한, 자네 주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가? 정말로 떠날 준비가 되었느냐는 말일세.
2: 앨론, 드디어 때가 왔네. 내 안의 힘이 날대로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말하고 있어. 회개하지 않는 자, 죄를 멀리하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이 다가왔음을 알려야 하네. 난 약속의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를 해두어야 해.
1: 나도 자네와 함께 가겠네.
2: 앨론, 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네. 이 언덕과 집을 보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이야. 나의 운명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만만치도 않을 텐데 자네 그런 길로 끌어들일 수는 없네.
1: 나도 헛된 꿈을 꿀 만큼 어린 나이는 아니야. 이미 아내와 아들을 땅에 묻은 몸이지. 아마도 자네와 함께하라고 이런 상황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네.
2: 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있네. 내가 아는 거라고는 앞으로 사람들 사이를 누비면서 최대한 많은 관심을 끌고 많은 경고를 해야 한다는 것뿐이야.
1: 그것 보게. 그래서 자네한테 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자네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줄도 모르고 흥정도 할 줄 모르지 않나.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어. 난 인생의 목적을 원하네. 그리고 자네는 보호자가 필요하고 말이야.
2: 그럼 오늘부터 함께 금식 기도를 올리세. 이틀이 지난 뒤에도 자네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함께 떠나는 것으로 하지.
1: 그러면 되겠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세. 그분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 여행을 축복하실 걸세. 요한과 저는 함께 자란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언덕 마을을 걸어 나왔습니다.

0: 항상 요한을 강가에 남겨두고 혼자서 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생필품을 사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사람이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퍼뜨렸죠. 강가의 남자가 설교와 세례를 해준다고 말입니다. 요한의 안에 거하는 성령과 요한의 위풍당당한 목소리, 또 그의 우락부락한 생김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목소리로 회개의 필요성을 설교했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했듯이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죄를 거두고 구원을 전해줄 이가 올 것이다. 준비하라. 지금 준비하라. 죄를 회개하라. 이 설교는 끊임없이 퍼져나갔습니다.
1: 요한, 여기에요. 오늘 한 가지 시험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엘론이 말하는 밝은 미소와 매력적인 목소리 없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말이에요.
0: 그러면 요한이 여기 있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 어? 그래, 요한에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 하지만 일단 요한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야 사람들이 모일 것 아니냐? 야레, 네 친구야. 어? 그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없으면 자네들 모두 하루 종일 땡볕에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
1: 야렛, 그만하거라. 엘론이 마음대로 생각하게 내버려 두고. 이 친구한테는 자존심을 빼면 시체니까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온다는 얘기를 벌써 들었나 봐요. 보세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성직자, 지도자, 군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엄청나네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다들 나무 그늘에 앉아계시면은 여러분이 찾고 계신 요한이 설교를 시작할 겁니다.
2: 아, 그래.
3: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회개의 날이 다가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구원받을 거라고는 생각하겠지만 그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원하십니다. 낡은 방식을 버리고 주님 앞에 정의롭게 나오십시오. 때가 되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께 말하는데 저는 앞으로 오실 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회개를 경고하고 물로 세례를 주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아니,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때가 됐습니다. 준비하십시오.
4: 아이고, 어떻게 됩니까?
5: 말을 주세요.
4: 믿습니다.
6: 실천하겠습니다.
3: 기도로 용서를 구하고 저를 따라 강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십시오. 외투가 두 장이라면 하나는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음식이 있다면 배고픈 사람과 나누십시오. 주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이물은 여러분의 몸만 씻을 뿐 영혼까지 씻어주지는 않습니다. 제 말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저 다음에 오실 분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국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7: 멈춰라! 나의 사람들과 로마인들조차 이 이교도를 보기 위해 잔뜩 모여있구나. 아주 짐승같이 생긴 놈이군. 너저분하게 이럴 데가 없어. 그런데도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니. 이 자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3: 저쪽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조차 죄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생의 부인과 결혼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

0: 하는 일입니다. 저 사람의 행동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자가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 여자를 따라하지 마십시오.
1: 헤로디아가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자를 죽이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하지만 저자가 죽으면 이 지방에 큰 소란이 벌어질 거야. 그러면 로마 제국은 나의 통치력을 의심하게 되겠지. 저자의 거짓말이 퍼져나가는 것을 당장 막아야 한다. 내일까지 해답을 마련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유대 회당에 불만을 일으킨 죄목으로 이자를 잡아들일 방법이 있을 거야. 반역자의 세력이 급격히 불어나는 것을 묵과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이제 출발하자. 여기서 낭비할 시간이 없어.
2: 자, 앨런, 요한이 좀 지나친 게 아닐까요? 앞으로 일이 걱정돼요.
3: 나도 그렇다. 요한에게 말을 좀 조심해서 하라고 해야겠어. 이러다가 우리가 전부 위험해지겠구나.
4: 헤로드 안티파스는 약삭빠른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은 무자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는 극악무도하다는 표현이 더 맞겠군요. 그녀는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오르기를 원했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녀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낙타에 털을 덮고 광야에서 설교하는 요한이야 말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요한은 성직자들의 비난을 듣고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한은 체포되었고 사람들에게 불만을 퍼뜨린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떤 도전이나 고난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렉과 저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요한은 헤롯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설교와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 조용해! 지금부터 소리를 지르는 놈은 채찍을 맞을 것이다. 자, 문에서 물러서!
3: 요한, 자네 얼굴을 보니 정말 반갑군. 잘 지내는가? 뭐 필요한 것은 없나? 자네를 위해서라면 산이라도 옮겨오겠네.
5: 아니야. 난 괜찮네.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었고 헤롯 안티파스와도 종종 만났었네. 그의 아내와도 한번 얘기를 나누었지. 헤롯은 나의 가르침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더구만.
2: 요한도 참, 지금 그의 영혼을 걱정하는 건가요? 그자는 당신을 감옥에 가둔 자가 아닙니까? 지금 예수란 자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어요.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 쪽으로 많이 옮겨갔단 말이에요. 당신의 업적이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요한 당신만큼은 능력이 안 돼서 말이에요.
5: 걱정하지 말게. 나는 점점 작아질 것이고 그분은 점점 커질 것이네. 그게 세상의 이치야.
3: 우리가 한 번은 그 예수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느냐고 물어봤다네. 그랬더니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 돌아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장님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한센병 환자가 치유되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퍼질 것이다.
5: 자넨 내 말이 기억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지. 천국에서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은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시지.

0: 아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은 무한히 성령을 주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쥐어주신다. 누구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갖지만 거부하는 자는 세상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게 거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네. 눈을 뜨고 자네 앞에 놓인 것을 보게. 귀를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1: 요한,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야 보이고 들리네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길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0: 이사야는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했네. 형제여, 나에겐 그 목소리가 이미 들렸네.
2: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앞날을 걱정하며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좀 누그러져서 요한에게 자유를 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한의 임무는 끝났고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을 모두 완수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감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걸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제 마음은 그 이상을 상상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충실한 친구로 남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저의 눈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안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요한은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0: 하나님, 저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저의 수고를 잘 받아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당신께서 제게 요구하신 바를 모두 완수했음을 깨닫는 기쁨을 주십시오. 저는 자책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엘론과 야렛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회개를 설교하고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예언자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절대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제 뜻만 주장한 것입니까? 혹시 당신보다 제 주장을 앞세운 것입니까? 당신이 요구하신 것을 제 손으로 멈추어버린 것입니까?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흔들리게 만든 것입니까? 제 마음은 의구심으로 가득합니다.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고통에 빠진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2: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활력이 넘치던 사람이었던 요한이 점점 빛을 잃어갔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요한은 점점 쇠약해져갈 뿐이었습니다.
3: 딸아, 헤롯 안티파스는 네가 손님들 앞에서 춤추기를 원하고 있단다. 이런 요구가 옳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왕의 명령이니 어쩌겠니? 만약 네가 거절을 한다면 헤롯은 당황하게 될 거야. 그리고 오늘은 그의 생일이니까 헤롯은 너의 기술에 감탄할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할 거야. 제발 그 면사포를 두르고 춤을 춰다오. 나를 위해서 말이야. 내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4: 어머니, 이 춤은 결혼할 남자를 위해서만 추려고 하셨잖아요. 남편을 위한 선물이라면서요.
3: 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런 부탁을 하는 게

0: 아니란다. 제발 내가 시킨 대로 춤을 춰다오.
1: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최선을 다하겠어요.
2: 조용히 하라. 이리 오거라, 이 귀여운 것. 넌 나를 매우 즐겁게 해주었다. 그 보답으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주도록 하마. 이 왕국의 반이라도 네게 줄 수 있어.
1: 대답을 드리기 전에 어머니하고 상의를 하게 해주십시오. 폐하의 너그러우심에 감사드립니다.
3: 왕국의 반이라니.
4: 왕국의 반이라도
1: 했는데. 어머니, 뭘 달라고 할까요?
0: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폐하께서 마음을 돌리시기 전에 오늘 밤 당장 달라고 해.
1: 어머니, 진심이신가요? 정말 그걸 달라고 할까요?
0: 그래, 내 딸아. 나를 위해 그렇게 해다오. 자, 내 옷을 걸치거라.
1: 오늘 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제게 넘겨주세요. 쟁반에 담아서요.
3: 왕국은 안 해도 되겠구만.
4: 손해버리자.
2: 조용, 조용, 조용. 요한의 머리라니, 그것이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냐?
1: 네, 폐하,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지. 오늘 밤 나는

0: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힘, 열정, 생명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지옥의 늪에 빠진 것만 같습니다. 환기도 안 되는 이 어두운 감옥에서 더 이상은 지내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태양과 바람, 그리고 비를 맞아야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제게 고통일 뿐입니다. 제발, 제발 이 구석에서 저를 풀어주십시오. 제발.
1: 제발. 요한. 요한. 헤롯 안티파스가 명령을 내렸네. 오늘 밤 자네의 머리를 가져오라는군. 자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네의 영혼을 거둬가기를 바라네. 안 좋은 소식을 전해서 미안하네.
0: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제 기도에 답이 온 것입니다. 함께 가시죠. 당신은 저를 구해준 것입니다.
2: 자네는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3: 유감이구만.
2: 자네 같은 사람을 알게 돼서 큰 축복이었다네.
1: 자, 이쪽을 쎄.
0: 하나님, 저의 마음이 슬프고 영혼이 비통할 때 저는 무지했고 분별력도 없었습니다. 당신 앞에서 저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의 오른손을 잡아주십시오. 저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들의 위대한 시험 열 번째 이야기 낙타의 털을 입은 남자 세례 요한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예입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고 가족을 부양하려면 그러한 경쟁을 외면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경쟁하라고 하십니다. 경쟁은 하되 선한 경쟁, 공정한 경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꿈을 이루되 공동체적 꿈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프레이징 국악 오늘 첫 곡으로는 이랑의 가야금 삼중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저 오예가 편곡했고요. 문제숙 교수와 이슬기, 이한이 가족의 가야금 삼중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 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국악 프로젝트 그룹 꾼의 찬양, 나의 소망과 기쁨 되시며를 전해드립니다.

대금과 가야금, 그리고 첼로의 앙상블, 국악 프로젝트 그룹 꾼의 찬양, 나의 소망과 기쁨 되시며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노은아의 해금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박상은의 소금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두 곡을 만나봅니다.

노우나 박사항은 두 사람의 찬양을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해금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소금 찬양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었고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은 일렉 기타와 베이스, 드럼 등으로 구성된 양악 밴드와의 퓨전 앙상블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행하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이유한의 해금과 이주한의 노래,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이생강의 대금 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두 곡을 전해드립니다.

이유한의 해금과 이주한의 노래, 사랑하는 자여 연주실황에 이어서 이생강의 대금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예수전도단의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와 함께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평강의 한 주가 되시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순천 영광교회의 유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저는, 네, 반갑습니다.
0: 순천에서 이렇게 멀리 올라오셨는데요. 제가 전남 동부 국동방송에서 사역할 때 세 분의 목사님께 목사님 책을 내셔야 합니다 라고 권유를 드렸는데 두 분이 드디어 내시고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목사님.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짧은 말이었지만 저한테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0: 귀한 책을 내주셔서 앞으로 그 책이 열심히 방송 선교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방송 가족들에게 먼저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0: 아멘.
1: 저는 이 축복의 메시지에서 얼굴이라는 말이 참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복을 툭 던지는 분이 아니라 먼저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들고 우리를 보시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시고 그의 얼굴 빛 아래에서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힘이 나는데요. 이렇게 얼굴도 미남이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은혜와 파워가 넘치시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또 목회자가 되셨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주세요.
1: 네. 저는 사실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제 기억 속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어머니가 새벽 기도회를 나가실 때 제 방에 몰래 들어오셔서 저에게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늘 해주셨어요. 기도를 하다가 어머니가 힘을 줘서 저를 깨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기도 소리를 듣다 보면 늘 같은 기도 제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네. 그런 기도를 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은 들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1: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저는 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네요. 그 이후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1: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를 되게 부러워해요. 아, 너는 참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네. 이런 되게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0: 이었고 지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회심하게 되었고 그 회심하면서 이 복음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때가 제 나이가 30살이에요.
1: 네.
0: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차올라서 하루 종일 성경책을 읽어도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것이죠. 그때 깨달은 것이 아 복음은 아는 것과 지식과 경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다르구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늘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진 않지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0: 네.
1: 그런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복음은 정말 살아있어요.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의 지식이고 하나의 습관일 뿐이에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나의 하나님으로 간절히 고백하는 그런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되셨잖아요.
0: 네네.
1: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0: 사실 지금의 목회의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한 번의 결단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1: 네.
0: 제가 어릴 때 전도사나 강도사 시절에 솔직히 저는 그래도 혈기가 있었으니까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갔어요. 그래서 좋은 곳, 조건이 좋은 곳, 또는 사례비를 많이 주는 곳, 또는 학비를 주는 곳. 이게 저한테는 참 중요한 기준이었단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열심이 저를 이끈 게 아니라 내 열심이 저를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목회를 위하여 기도를 하다가 제가 문득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사역지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1: 아멘.
0: 라고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이 참 무서워요. 그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 네.
0: 제일 먼저 저를 서울에서 대구로 보내시더라고요.
1: 네.
0: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또 순천으로 저를 네.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의 담임 목회를 하고 있게 된 겁니다.
1: 네. 나의 욕심이나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네. 근데 지금 방송을 듣는 젊은이들이나 또 한창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거의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이
0: 너무
1: 있잖아요.
0: 많죠.
1: 목사님 좀 권유의 말씀을 좀 해주세요.
0: 맞아요. 사실 내 생각으로 움직여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1: 아멘.
0: 그게 순종을 하는 것이 더욱더 큰 복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빨리 깨닫는 것이 삶에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초대한 것은 목사님께서 찬란한 믿음이라는 책을 펴내셨거든요.
0: 네.
1: 하나님의 사람들 30명을 통해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를 듣는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스토리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뭐 하나님의 제자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찬란한 믿음이라고 제목을 지으셨어요.
0: 네, 맞아요. 찬란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두고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찬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화려할 때 붙이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제 책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화려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초라하고 자주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은 찬란했어요. 왜냐하면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달이에요. 왜냐하면 그 빛을 반사하여서 가장 찬란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찬란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찬란함의 근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사람들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란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인물을 고를 때에 세운 기준이 하나 있어요. 위인이 아니라 사람을 닮자.
1: 네.
0: 실패해도 되고 넘어져도 되고 도망쳐도 되고 원망해도 돼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찬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1: 아멘. 네. 그 말씀이 실감이 나네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30명의 인물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도 있고 이런 인물도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노아, 에서, 라합, 스테반 이런 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0: 뭐 삭개오, 나오미, 솔로몬, 하박국 얘기도 있고요. 호세아, 이사야, 말라기, 안드레, 사무엘, 빌립 집사, 바룩,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 많은 인물들이 성경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 이야기를 담고 계시는데요. 방송 가족들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1: 30명의 인물을 택한 거는요.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아.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하듯이 한 네. 사람의 한 챕터를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30명을 정했고요. 그리고 큐티하는 한 시간에 한 사람 또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한 사람씩 읽고 그 사람을 하루씩 묵상하면 좋겠다. 그리고 책의 끝에는 도전 과제를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도 도전해보자. 그냥 책만 덮고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지내면서 세 가지의 과제를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겁니다.
0: 잠언도 보면은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읽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하루에 한 인물씩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한 달을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쓰시면서 이 메시지는 꼭 우리 방송 가족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저도 사실 30명의 인물 다 은혜가 되거든요.
0: 네.
1: 그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리 마테인데요. 세리 마테는 그 당시에 미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세리니까 로마를 위하여 동족의 주머니를 훔치고 털어야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벌어서 부자였지만 그는 사실 친구는 없었어요. 그 당시 세리들은 회당에도 못 들어가고 증인들로 채택도 못 됐어요. 아무도 그들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마치 저기 저 세리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단 말이죠. 늘 높은 세관 자리에 앉아는 있었지만 늘 외로웠던 사람이죠.
0: 네. 어떻게 보면 돈만 아는 수전노 이렇게 취급했을 수도 있겠네요.
1: 그리고 돈은 많지만 늘 외롭고 사람은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하루는 그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원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에게 딱 한마디를 던져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죠. 이때 마태가요 장부를 덮어요. 세관원의 장부를 덮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 다음의 장면이 되게 놀라운데요. 그 이후에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하나 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게 잔치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잔치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죄인들을 초청하는 전도의 잔치.
0: 네.
1: 두 번째는 이젠 결단. 나는 이제 세관이 아니야.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 라는 결단의 잔치. 세 번째는 제자가 되어서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의 잔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의 잔치. 저는 이 잔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복음을 알아서 내가 오늘 너한테 밥 살게.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내가 은혜 받았어. 아무개 집사님 내가 오늘 밥 살게.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런 큰 잔치에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말씀 들으면서 전도의 잔치, 결단의 잔치, 감사의 잔치는 그 옛날에 마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1: 네, 맞습니다.
0: 그런 잔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1: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0: 아멘.
1: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약해요. 저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믿음을 크기로 보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제가 30명의 인물을 붙잡고 책을 쓰다 보니까 그 믿음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완벽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0: 네.
1: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거짓말을
0: 맞아요.
1: 하고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차마 이런 말을 해요. 죽여달라 이런 네.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을 세 번이나 했단 말이죠. 네. 어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특히 예

0: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리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크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를 향한 방향입니다. 네. 혹시 믿음이 약하신 분이 계신다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죄를 지었다가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적인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네. 어떤 때는 참 위로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찬란한 믿음이란 책을 펴내신 순천영광교회의 유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좀 있었을까요?
0: 네, 사역을 하다가 보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동의하실 텐데요. 반응이 없는 거.
1: 네. 네,
0: 응답이 없는 거. 뭘 해도 반응이 없는 것이
1: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는 것 같이
0: 그렇죠.
1: 느낄 때.
0: 그럴 예. 때에 좌절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고 벽을 향하여 외친다라는 마음이 네. 들 때에 가장 많이 힘들더라고요.
1: 네, 아유, 말씀을 듣는 성도로서 약간 죄책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시고 힘을 내셨을까요?
0: 저는 그때마다 저에게 힘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분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 입니다. 예컨대 한 아기 임마누엘 고난의 종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다 이사야예요.
1: 네.
0: 그리고 열방을 향한 심판에 대한 예언까지도 그 깊이와 넓이를 견줄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놀라운 능력까지 다 주셨지만 그의 사역은 독특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사역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무리 전해도 백성들은 안 들을 거야.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할 거야. 아무리 전해도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는 그거 전해야 돼. 그게 이사야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늘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예요? 라는 이 절규의 기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사역은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하나님의 목이고 우리는 전하는 것이 내 목이구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구나를 제가 깨닫게 되었죠.
1: 전도를 하러 나가거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응답을 하고 믿고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정말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전하고 안 전하고의 문제지
1: 네. 예,
0: 역사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1: 네. 그리고 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또 언제 보면도 그 사람이 변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줬던 그 일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잖아요.
0: 네, 제가 바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구나.
1: 네.
0: 시간이 지나고 나니 지금의 성도님들의 눈물과 노력과 함께함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1: 아멘.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좋아하는 말씀도 좀 나눠주실까요?
0: 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요 시편 45편인데요 왕의 결혼식의 노래예요. 이 노래를 보면 왕도 등장하고 신부도 등장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니라. 그는 너의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 구절에서 왕이 신부를 사랑한 이유가 신부가 예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사랑하니 신부가 예뻐.
1: 네,
0: 거예요.
1: 순서가 다르네요. 네,
0: 왕이 사랑하니까 그 신부가 그 사랑으로 아름다워진 거죠. 우리는 네. 늘 거꾸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나 예뻐져야 돼. 나 외모가 더욱더 더 아름다워져야 돼. 이렇게 가꾼단 말이에요. 더 실력을 키워야 돼. 스펙을 높여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복음은 전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또 예쁘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요. 제가 복음을 처음 깨달았을 때에도 제가

0: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발견해 주셨고 그 사랑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1: 네. 목사님께서 위로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방송 가족들이 큰 힘을 얻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평생 감사 제목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0: 네. 저는 세 가지의 감사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거에 대한 이미 남은 장사를 제가 한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내 삶이 바뀌었어요. 설교가 바뀌었고 성경을 보는 눈도 바뀌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 바뀌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영광의 식구들을 만나게 된 것이 감사해요. 부족한 저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일어나서 갑시다 라고 하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함께 가주는 것이 감사해요.
1: 아멘. 네, 이렇게 감사 제목을 나눠주시니까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도 아멘으로 화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주실 겁니다.
0: 네, 지금 제가 찬란한 믿음을 제가 썼는데요.
1: 네.
0: 이 책은 사실 시작이에요. 믿음에 이어서 찬란한 복음. 찬란한 교리,
1: 네.
0: 찬란한 교제까지
1: 시리즈로요?
0: 예, 제가 시리즈로 지금 책에 대한
1: 할렐루야.
0: 프레임을 짜놨어요. 그런데 왜 교제가 마지막에 있느냐. 믿음도 복음도 교리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이 흘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복음도 교리도 또 믿음도 다 필요한 게 교제이거든요. 교리를 알아도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 복음, 교리의 결론이 교제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0: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 표어가요. 올해 한 영혼을 주품해라는 표어가 있어요. 11월 달에 전도축제를 하는데 행사가 잘 치러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너무 재밌고 오늘 마태 얘기한 것처럼 큰 잔치에 친구들을 다 초청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 받았어. 너 우리 덕에 한번 식사 한번 해봐. 이런 마음으로 큰 잔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전도축제를 극동방송도 많이 열고 있는데요. VIP로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왜 진작 초대하지 않고
0: 아, 네.
1: 나 기다렸어. 이런 분들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힘내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찬란한 믿음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책을 펴내셨는데요. 당부 말씀도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0: 네. 저는 이 책을 다 읽으시고 30명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도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다만 한 가지 남겨줘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 을 기억나시면 이 책의 목을 다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만 읽지 마시고 사랑방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읽으면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서 제 인생에 사실 제가 만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새벽마다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했던 어머니가 계셨고 31살에 저를 찾아와 주신 주님이 계셨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제가 고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또 영광교회에 담임 목회로 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 계십니까? 세관에 혼자 앉아서 외롭게 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이름의 부르심에 일어나시면 됩니다. 모든 극동방송 가족들이 오늘만큼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찬란한 하루의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말씀 들으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찬란한 믿음. 순천 영광교회 유한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래도 그들의 믿음이 찬란했던 이유는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고

0: 고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책 얘기를 한참 하니까 우리 방송가족들이 아 읽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다섯 분께 좀 선물로 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좋습니다.
0: 네, 지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세요 하면 정말 많은 사연들을 보내오셔서 저도 그 사연에 감동을 하는데요.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샵 1069, 우물정을 누르시고 1069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믿음 이렇게 치시면 제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란한 믿음 책받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에 순천 염광교회의 유한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정리의 지금 여기에. 우연히 SNS에 올려진 글을 보고요. 마음이 속상하고 또 제 자신을 반성하기도 한 그런 글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다 믿음이 갔는데 요즘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상대하고 싶지 않고 피하게 된다라는 글이었어요. 이 글을 보고 저에게 한 이야기처럼 너무 무한하고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참 부끄럽게 살아갈 때가 많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서 신용이 되고 그리고 신뢰가 되길 소원하면서요. 빛과 소금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이길승의 달마가 내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 나눠갔습니다. 그래요.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문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하나 투명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내가 깨어서 살지 못함을 참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도 신호위반 끼어들고 욱하고 소리 지르고 이 모습들 아마 옆에서 너 아니야? 나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손가락질할 때 네 개의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고요. 이 시간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하며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면서요. 나는 없고 주님만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죠? 지 없이 살 수 없네. 한웅재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웅재의 찬양으로, 그리고 초롬의 내 맘이 낙심되며 같이 들었고요. 그리고 찬미월십에 민혁인 목사님이 작곡 작사하는 곡이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도로 드려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찬송가만큼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작곡된 곡이 있습니다. 91년도에 데니스 저니간이 오랫동안 자신의 내적 갈등 또 죄의식 상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예수님이 나의 전부 all in all이 된다고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썼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좋거든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신 그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게이더 보컬 밴드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나눌까요? You are my All in all. 함께 연주로 들으면서요,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You are my all in all 게이드 보컬 밴드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그리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He hided my soul 게이 펜로드의 찬양으로 그리고 예수 따라가며 Trust and Obey 에런 더월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그 상황을 뛰어넘으셔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라면서요.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이자 61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찬송과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 그리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아이자 61과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지금은 나는 믿네 남미월십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찬양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길에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낙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살아계신 아버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손길이 느끼지 않고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보다 나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께 fix on eyes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마라톤 뮤직의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가는 친구 송정미였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막대한 부와 명예를 거머쥔 알프레드 노벨은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형이 사망을 했는데 신문사들이 착각을 하게 되면서 노벨 본인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을 하고 죽음의 상인,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어 부자가 된 자가 잠들다라는 섬뜩한 부고 기사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기사를 마주한 노벨은 자신이 누린 막대한 부와 권세가 오직 파괴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에 깊이 전율하며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벨은 즉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게 되면서 인류의 평화와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노벨상을 제정하도록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영향력 이런 것들은 결코 나 혼자 취하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웃을 해치거나 이기적으로 소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라고 맡기신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희주일의 세상의 빛, 신은영의 주의 음성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미련하고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미련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늦게 오실 거야,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들, 자기 밑에 종들을 막 때리고 불성실과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가 미련한 청지기라는 거죠. 이렇게 주인이 원하는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행하지 않는 그런 청지기는 주인에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곁에 이웃과 나누고 섬기라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미련한 청지기가 아니라 진실되고 충성된 청지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강찬의 섬김, 찬양하는 사람들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셨습니다. 강찬의 섬김, 찬양하는 사람들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각 사람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두 개의 두 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다는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이야기에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곧바로 나가서 그것을 활용하고 장사해서 남김없이 이웃과 주인에게 유익을 주게 되었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이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야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 돈을 땅에 깊이 파묻어 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 종은 주인이 오셨을 때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아무것도 나누거나 수고하지 않은 것을 책망받으면서 어두움에 쫓겨나게 되죠.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 지식, 권세, 달란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시고 취하고 살면서 은밀하게 감추어두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곁에 이웃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하는 이 일에 좀 써라 하고 주신 은혜의 도구, 꼭 기억하세요.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이고요. 우리는 그 맡겨주신 분량대로 반드시 사랑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오장한의 종의 노래, 이니스네임의 목마른 사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오장한의 종의 노래, 이니스네임의 목마른 사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잠언의 현자 중에 아굴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독특하면서도 깊은 통찰이 담긴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렇게 기도하죠. 사실 인간은요, 물질이 풍성해지고 권세가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모든 것이 자기 실력으로 얻은 줄 착각을 하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마시고 나 혼자 취하면서 이기적인 삶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신실하지 않은 종 역시 주인이 더디 온다는 핑계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압제했다는 것이죠. 권력인 줄 알고. 혹시 우리가 그런 악한 종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 쾌락에 취해서 영적 잠에 빠져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넉넉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과 또 힘든 그 이웃들에게 나누며 겸손히 섬기는 청지기의 자리에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섭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돌보며 주님 뜻대로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소리엘의 오병이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소리엘의 오병이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엄청난 권세와 물질, 부귀를 다 허락받았습니다. 이 왕궁에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던 어느 날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범하게 됐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를 들려주는데 가난한 사람의 온 세상에 단 한 마리뿐인 암소마저 뺏어서 잔치를 벌였던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다윗의 이기심을 날카롭게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게 되죠.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의 권세와 수많은 소유를 주신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힘없는 이웃을 짓밟거나 혼자 취해서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유는 약한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고 이웃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가져라 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형태의 권세와 자원들과 어떤 소유, 그런 모든 것들은 나 혼자만의 영광을 위한 왕국을 세워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섬김에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세워주어라, 도와주어라 라고 하신 위탁하신 거룩한 선물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믿고 그 이름을 위해 살며 복음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제 목소리로 오직 예수, 그리고 온기장이의 마음이 상한 자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저의 목소리로 오직 예수 그리고 홍기장의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곳간에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게 되었을 때 부자는 속으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면서 혼자만의 쾌락과 안락에 취해 살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수확을 이웃과 나누거나 또 청지기로서 관리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곡간을 짓고 마시고 취하는 데만 골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재능은 내 이름으로 된 곡간을 가득 채우고 혼자 누리고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이웃에게는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살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레비스탕스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로스알데 언덕에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을 담당하는 우편 지배원 요한은 젊었을 때부터 10년이 넘게 같은 길을 다니며 편지를 날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이사이 비어있는 황량한 들판을 보고는 야, 10년째 이 황량한 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 같은 일을 하는 자신의 인생 같아서 슬픈 생각이 들었는데요. 문득 이 들판을 바꾼다면 내 인생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다음 날부터 주머니에 꽃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요환이 다니는 길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라 꽃이 피고 지면서 황량한 들판을 아름답게 수놓았고요. 이 꽃을 보며 요한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또 꽃씨를 뿌리는 요한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꽃씨를 가지고 다니며 뿌리기 시작했고요. 마을은 몇 년 사이 온 천지에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꽃씨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됐다면 남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분이라면 남들에게도 그렇겠죠. 날 변화시킨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듯 삶을 통해 그 씨앗을 이웃과 뿌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천국의 씨앗 배주훈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새벽부터 우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그냥 길가에 씨를 뿌렸을 뿐인데 계절이 바뀌면서 꽃들이 피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다면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황량한 들판이 아름답게 꽃으로 수놓은 거를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 이 꽃의 향기가. 그죠? 아, 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희망과 사랑과 이 꿈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요한이 길을 따라 뿌린 씨는 단순한 씨앗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을에 희망을 심었고요. 비전을 심었고요. 미래를 심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아,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좀 도전을 받더라고요.

나도 한번 이 씨앗을 뿌려서 꽃을 피워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 화분을 받잖아요. 그럼 그 화분을 잘 지켜내지 못합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인데,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선물 받은 거를 몇 년째 키워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주변의 지인들의 찬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더 신경 쓰고 물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요. 저는 누군가에게 받았고 또 누군가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사람들의 황량한 마음의 밭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힘차게 이 찬양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언제나 들어도 미소가 지어지는 찬양입니다. 히스플랜 찬호울이 부른 너는 꽃이야. 이 가사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겠죠. 그 사랑의 고백을 저도 이 찬양에 실어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에게 고백했습니다. 심쿵 하셨나요? 아, 정말 흐뭇해지는, 뭐랄까요, 정말 사랑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죠? 제가 꽃을 주제로 한 찬송가와 찬양들 이어드렸습니다. 선곡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꽃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내가 거두는 아름다운 꽃의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길 그리고 사랑이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구독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에 위탁하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들과 복잡한 감정들을 만나죠.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일들을 떠올리며 그때 왜 그랬을까 자책하며 후회하는 밤이 있고, 오늘이라는 현실의 무게 앞에서 쉽게 평안을 놓치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할 여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염려하기보단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과 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좋은 영의 때가 되면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김윤진의 내 삶의 소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주님.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크리스탈 루이스의 Come Just As You Are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성신의 내 맘의 주요 소망되소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린다 랜드의 He Will Carry You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지명현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반동현의 오직 그분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앤 윌슨의 My Jesus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Voice of Praise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윌러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에 여러분은 편안한 잠을 주무시나요? 아마 이 시간에 깨어 계시는 분들 가운데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잠에 뭐 깊이 들지도 못하고 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요. 또 걱정 근심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믿지 못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걱정 근심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족한 또 연약한 모습일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임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에도 있지만 이 히브리 민족들의 인사 샬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 내 걱정, 근심,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또 방송가족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북녘의 동포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거예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탈북민분들의 신앙 간증 전해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 사항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은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들 문자로 또 응원의 메시지 기도와 함께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같은 마음을 함께 또 품어주셔도 좋겠습니다.

0: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한국교회가 수많은 세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북한 선교 또 복음 통일을 위한 선교 사역에 많이 헌신해왔지요. 북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또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먼저 온 통일시대의 일꾼이 될 우리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해서도 참 다양한 기도와 헌신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해 나가고 있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예배 때 간증으로 나눈 탈북민 김소연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꿈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김소연 자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에 2019년도에 입국을 했고요. 현재 정착 5년 차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참으로 불쌍하게 살았구나라고 지나치지 말고요. 저런 고난과 저런 고통 뒤에 이런 큰 선물이 있고 이런 큰 아픔들을 치유받을 수 있고 주님을 알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94년도에 함경북도 샛별이라는 곳에서 딸이 귀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김일성이 사망하고 아사자가 속출하는 시기였습니다. 미 공급으로 나라에서 배급이 지연되지 않다 보니까 네, 나라에 의지하던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아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딸이 태어났다고 옆집은 죽어가고 있는데 잔치를 지를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행복은 거기서 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은 바람에 헤어지게 됐고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외가 쪽에서 지내다가 10살이 되는 해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북한 땅에 홀로 남겨두고 탈북을 해버렸습니다. 쌀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친척 집에 가서 얹혀 사는 것이 너무나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쌀 한 숟가락이 귀한 시기였고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한 숟가락 먹는 게 미국 놈보다 더 밉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사촌 언니가 제 다리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촌 언니가 저보고 밖으로 나가재요. 그때가 아마 밤 10시쯤 됐습니다. 쭉 데리고 갔는데 철길 끝에 가니까 북한은 또 등이 없습니다. 전기가 안 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두캄캄한 그 밤에 저를 데리고 가서 싸대기를 박는 거예요. 뺨을 치는데 왜 맞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때립니까? 모르니? 또 한 대 맞고. 왜 때립니까? 모르니? 발로 밟아놓고. 어린아이다 보니까 휘둘기며 휘둘리는 채로 그 철길에 부딪히면서 온몸이 멍들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왜 때리냐고 했더니 앞으로 내가 너한테 발로 툭툭 치겠다, 밥 먹을 때. 그때 1초 안에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또 오늘처럼 이렇게 맞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맞지 않으려고 항상 밥 먹을 때 툭툭 치면 바로바로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을 먹던 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며칠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배가 차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픈 바람에 언니가 때릴 것 뻔히 알면서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오면은 엄마한테 바로 말해야지,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의지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마저 탈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에게는 제 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친척 집에서 얹혀 살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떼고 밥하고 가마치 누룽지를 손에다 꾹꾹 주물어서 산에 땔감을 구하러 가는 게제 하루 일과였습니다. 11살이 되는 해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버리고 갈 만큼의 중국이라는 나라, 우리 아빠 엄마가 얼마나 잘 살길래 나도 한번 가보자 싶어서 첫 탈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만강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잡혀버렸어요. 북한은 2006년도부터 어린 아이들도 감옥에 가게끔 법에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한 8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감옥에서 살아나오려면요, 친척들이 면회를 와서 영양분을 챙겨줘야 됩니다. 정말 북한은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매일 준다는 것은 옥수수 가루 10%도 안 되는 거에다가 물에다 타가지고 소금도 없고요, 야채도 안 들어간 그런 죽을 줍니다. 그거 한 달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11살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성인이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모든 약한 자에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고요. 근데 병기가 막히면 제가 그랬다고 저한테 다 손을 돌립니다. 감옥 안에는 변기를 뚫을 수 있는 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붙어 있는 곳이란 건제두 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을 주물러서 뚫기 시작했어요. 팔꿈치까지 넣으니까 뜰리더라고요. 한 번이 두번 되고, 두 번이 세번 되고, 나중에는 아예 똥을 뚫는 담당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팔이 썩지 않고, 똥독이 타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들과 간증을 할수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감옥을 마감을 하고 나오는 날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살아서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감옥 문 밖에 딱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함경북도 샛별이란 곳은 영하 3, 40도 되는 날씨에 눈이 내려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얼굴에서 십자가가 터지는 듯한, 찢기는 듯한 그런 아픔이 몰려오고요. 너무나도 배고파서 허리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프고, 찢기고, 아프고 하는데 갈 곳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힘들고 험악한 북한 땅에서 주님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 밖을 나오니까 더 지옥이더라고요. 북한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세뇌 교육을 멈추지 않습니다. 북한 땅에서 독재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뇌 교육이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또래 친구들은 저만 보면 돌팔매를 던졌어요. 나라 배신자, 반역자 주제에 어디서 납작을 쳐들고 다니냐고. 그냥 부모님을 찾아서 중국 땅에 가고자고 했던 그것밖에 없는데, 나 또한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삼시세끼 배불리 먹자고 선택한 길인데, 내가 왜 이렇게 돌팔매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나? 저희 동네에 늪이 있는데요. 죽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니까 물이 무릎에 차고 배꼽에 차고 목까지 차오르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사랑받았던 기억도 없고 행복했던 기억도 없는데 이렇게 죽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을 거 다시 한번 탈북을 해보자. 중국에 도착하니까 그토록 미워했고 또 보고 싶어했던 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또한 잘 살고 있진 않았더라고요. 임신매매를 당했고 지붕이 뻥뻥 구멍난 그런 집에 팔려갔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얹혀 살기가 너무 눈치가 보여서 13살이 되는 해에 근처에 있는 헤어샵에 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면 되니까 나를 일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13살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회생활이 시작됐고요. 이 죄인은 은인들을 만나서 중국인 신분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언제 아팠던가, 언제 내가 굶주림을 겪고 있었던가를 싹 다 까먹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그마한 가게를 오픈을 했고요. 한 달 동안 한 개도 못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매일 가게 문을 닫고 도박하러 다녔기 때문에. 마작하러 다니고 도박하러 다니고 명품에 빠지고 사치에 빠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마다 내가 지금 무슨 시계를 차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걸어 다녔고요.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누구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시계를 찾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명품을 차고 명품을 입어도 마음속에 공허한 그 마음을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중국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나 가라, 나는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 산을 거쳐서 강을 넘어서 탈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까지 오기까지가. 그랬는데 두 달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병원에다 사직서를 내고 비행기표를 바로 떼서 대한민국 땅에 날라왔습니다. 제가 샀던 명품 두 캐리어를 들고 제주도 공항에 딱 가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국정원으로 연락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도착을 해서 국정원에 딱 들어가니까 못생긴 저희 엄마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가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 연락이 안 되니까 여기에 있지.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엄마가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왔는데 거기서 한국으로 들어온 날짜가 4월 25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날짜가 4월 25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하늘에서 대한민국 땅을 향해서 날아왔습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과 강한 성장세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1년 9개월 만에 연 3%대 기준금리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백악관도 미국을 상징하는 흰 머리 수리가 캐나다 기러기를 제압하는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트남이 올해 상반기 중국과 멕시코 등을 제치고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상품 무역 흑자를 낸 국가로 올라서며 미중 관세 전쟁의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신의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취약한 배수시설로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저지대 주택들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고지대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의 지방발전 정책으로 지방도시에도 현대적인 편의 오락시설이 늘고 있지만 높은 이자

비용 때문에 일부 계층만 혜택을 누리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지난달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61만 명으로 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이들이 서울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액도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일부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약 400톤에 달하는 히로사키성 천수각을 해체하지 않고 옮기기 위해 1,800명이 밧줄로 직접 끌어 이틀 동안 2m 넘게 이동시키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과 강한 성장세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것으로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선 것은 1년 9개월 만인데요. 금리 인상을 재개한 직후 곧바로 연속 인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따른 강한 성장세와 물가 불안이 있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 근원 물가 상승률은 2.6%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크게 높였고 내년 전망치도 2.1%에서 2.9%로 상향했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줄어 원화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반면 가계 신용 잔액이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 8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캐나다와의 무역으로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제 캐나다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경 대응인데요. 백악관도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수리가 캐나다를 상징하는 큰 캐나다 기러기를 빙판 위에서 제압하는 사진을 올리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도 문제의 원인은 캐나다에 있다며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유럽과 중국 등으로 대외 관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의 러시아 모스크바 방문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트남이 올해 상반기 중국과 멕시코, 대만 등을 제치고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상품 무역 흑자를 낸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베트남의 상반기 대미 상품 무역 흑자는 1140억 달러, 우리 돈 약 158조 원으로 집계도 했는데요. 미국의 베트남산 상품 수입액도 123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급증했습니다. 베트남 경제 규모가 멕시코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과로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가 글로벌 생산기지 재편을 가속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6월 기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23.2%인 반면 베트남산 제품은 6.5%에 그쳤습니다. 이런 관세 격차에 애플과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생산 비중을 줄이고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으며 중소업체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 수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현지에서는 삼성전자와 인텔, 폭스콘 등 베트남에 생산시설을 둔 대기업들이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먼저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에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압록강 범람으로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린 데다 취약한 배수시설 때문에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24일 하루 동안 신의주에는 379mm의 비가 내렸고 구성에는 408mm가 쏟아지는 등 평안북도 여러 지역에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신의주 수문동에서는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상당수 단층 주택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고지대로 대피했으며 일부 지역에는 임시 대피소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24년 수해 때와 달리 이번에는 피해가 외부에 크게 드러나지 않아 전국적인 복구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집과 살림살이가 며칠째 물에 잠기면서 당장에 먹고 자는 문제뿐 아니라 물이 빠진 뒤 생활 터전을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추진하면서 평안남도 등 지방도시에도 맥주집과 찻집, 고급식당, 백화점 같은 편의시설과 당구장, 노래방, 전자오락관 등 문화오락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는 평양 같은 대도시에서나 볼 수 있었던 현대적인 시설들이 지방에도 생겨나면서 도시의 외형이 달라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일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소식 등에 따르면 이런 시설을 한번 이용하려면 적어도 $10 정도를 쓸 수 있는 경제력이 필요해 일반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돈을 쓰며 시설을 즐기는 반면 누군가는 매일 앞을 지나면서도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한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좋은 식당과 즐길 거리가 늘어난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 있는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현실 때문에 대체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방 발전을 강조하며 현대적인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주민들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오히려 계층 간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지난달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61만 명을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8% 늘어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98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60만 명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일본과 대만,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소비도 크게 늘었는데요. 7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조 70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7% 급증했고 지난 4월 이후 넉 달 연속 1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카드 소비액도 6조 6,88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8.7% 늘어 관광객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소비 분야도 쇼핑뿐 아니라 의료와 웰니스, 식음료, 숙박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의료 관광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9%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의료와 미식, 뷰티, 야간 관광 등 고부가 가치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소비를 함께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학교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은 미국에서 총격범을 신속하게 찾아 대응하는 이른바 방어 드론이 일부 학교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방산 드론 업체가 개발한 캠퍼스 가디언 엔젤은 교사가 비상 버튼을 누르거나 전용 앱으로 신호를 보내면 교내 충전소에서 출동해 시속 최대 80km로 이동하며 15초 안에 총격범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유리창을 깨고 잠긴 교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며 총격범을 발견하면 사이렌과 강한 조명으로 주위를 분산시키고 후추 스프레이와 비슷한 자극성 물질인 후추 젤을 발사합니다. 공격이 계속될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시속 약 96km의 속도로 총격범의 몸을 향해 직접 돌진하도록 설계됐는데요. 업체가 제시한 목표는 신고부터 총격범을 무력화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1분 이내로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 플로리다주 3개 학교와 조지아주 5개 학교에 관련 드론이 배치됐으며 콜로라도와 루이지애나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교 보안 산업 규모는 연간 30억에서 40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에서 5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후추 젤이나 드론의 충돌로 학생이 다칠 가능성과 법적 윤리적 문제를 우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격 이후 대응 기술보다 총기 폭력 자체를 예방하는 데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방어 드론의 효과와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아일보는 일본에서 무게가 약 400톤에 달하는 성에

천수각을 시민들이 밧줄로 직접 끌어옮기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2일과 23일 일본 아오모리현 히로사키 공원에서는 약 1,800명이 참여해 히로사키성 천수각을 이틀 동안 모두 2.22m 이동시켰습니다. 히로사키성 천수각은 일본에 현존하는 12개 천수각 가운데 하나이자 도호쿠 지방에 남아있는 유일한 천수각으로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통째로 옮기는 일본의 전통적인 건물 이동 방식인 히키야가 사용됐습니다. 공원 측이 천수각 아래에 미리 레일을 설치한 뒤 참가자들이 약 80명씩 팀을 이뤄 30m 길이의 밧줄을 잡고 천수각을 끌었는데요. 히로사키성은 성벽 보수를 위해 지난 2015년 원래 자리에서 약 78m 떨어진 곳으로 옮겨졌으며 보수가 끝나면서 11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달 말까지 모두 약 4,100명이 참여해 천수각을 약 5m 직접 옮기고 나머지 약 73m는 기계를 이용해 연내 원래 자리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대규모 보수작업을 마친 뒤 일반 관람은 2033년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전 23도, 서울과 인천 22도, 춘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대전 30도, 서울과 인천, 춘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전라도의 날씨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흐린 날씨와 함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전주 24도, 광주 23도, 낮 최고기온

0: 오늘은 전주 32도, 광주 30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종일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경상남도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부산 25도, 대구 23도, 낮 최고기온은 부산 31도, 대구 30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의 하늘도 흐리면서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 26도로 시작해 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개성 20도, 신의주 18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29도, 평양 27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낍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함흥 21도, 청진 19도, 낮 최고기온 함흥 25도, 청진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 사이로,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31일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북방의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점 등 그리고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로 꼭 연락을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5432 성도님도 그렇고요. 2207 성도님도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되셨다면서 출석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런 문자들 청취 소감과 은혜 등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그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일을 오래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셨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어떤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 응답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며 믿음과 감사,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함께 올려드릴까요?

0: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31일 3시 5분 전남 영광나골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웅격,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1: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찬양사역자 방길호 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곁들여 주어지리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가장 선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할까요?

기쁨으로 함께 찬송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이번엔 영어 찬송으로 올려드릴게요. 크리스틴 레인입니다.

0: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소설 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 유명하지요. 일본의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를 7년간 하다가 폐결핵 척추병에 걸려 13년 동안 병원에서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킨슨 병과 여러 종류 피부진화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년에 암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했죠. 평생 동안 질병의 고통이 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고통 중에 이러한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시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고통 때문에 진정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의 문제, The Problem of Sorrow.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영국 여왕 엘리자벳 2세 영정의 조문객들이 16시간을 기다렸다가 잠깐 가서 묵념하고 나가네. 16시간. 참 영국 국민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민족에게 존경을 받았으면은 70년 여왕을 하면서 흐트러지지 않은 영국 국민을 위해서 마음 씀씀이했던 그 여왕이 돌아가시니까 16시간을 기다려서 잠깐 들어가서 묵념하고 나오는 영국 시민들. 이 땅에 태어나서 눈물 안 흘려본 사람 없을 거예요. 울고 또 울어도 시원치 않을 때 있었을 겁니다. 통곡도 해봤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친한 친구가 갔을 때, 식구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참 울어봤겠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향유옥합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안성은 씨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리고 박진희 씨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어서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까지 올려드립니다.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 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네,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양강도가 고향인 김현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또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선생님이 고향 북한 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고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고 또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처음에 북한에서 강을 건너실 때 한 서너 명이 같이 건너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중국 땅에 그렇게 같이 도착하셔서 조선종 목사님을 만나기까지는 어떤 시간들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브로코통에서 바로 가게 되면 결혼을 중매하거나 아니면 일을 시키거나 하는데 목사님을 바로 뵙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0: 그렇죠. 와서 말 한마디 모르니까 이제 브로커가 저희들을 다 팔아넘기면서 이제 다 갈라진 거죠. 갈라져서 서식도 없고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는데 팔리우고 또 팔리우고 정녕 그 브로커들이 해주는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같은 북향민들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도망을 네. 치기 시작했는데 도망을 치고 해도 사실 사람이 그게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는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1: 신분증도 없는 상황이셨고
0: 그렇죠.
1: 그리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요.
0: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살다가 한 5년, 6년 정도 지났습니다. 6년 정도 지나서 내가 이제는 우리 북한에다가만 돈을 보내면은 네. 내 목숨까지도 다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로 저는 사실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보내서 보낼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분들의 집이 뭐 부자가 돼서 돈을 보내줄 형편도 아니고 정말 어렵거나 거기서도 이제 대상자를 거르지 못할 분들하고 이제 그 강제 결혼이 이제 이행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온 것도 이제 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람하고도 근본 내가 이 일생을 맡기고 살 형편도 못 되고 정말 소망이 없더라고요.
1: 예. 네.
0: 그래서 저도 얻어가도 못하고 정말 밥도 못 먹고 이 북한 분들한테 또 속인 것도 막 이제 속임을 당해가지고 돈을 일전도 못 받고 다 털리고 나온 상태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예, 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일하시기 하셨습니다.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 성가를 들으면서 제가 다 깨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정말 제가 부족한 거 제가 하지 못할 거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진짜 말씀과 찬양으로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1: 그때 들으셨던 복음성가를 우리 지금 북방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한 소절만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0: 그 차에 보험상가를 때 너무 또 오래 전에 저기 하던 것인데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곡조인데 이제 제가 가사를 좀 죄송합니다.
1: 하나님을 찾고 예. 하나님을 울부짖는 예.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뭔가 너무나 간절할 때 어떻게 예.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0: 맞습니다.
1: 울부짖으면 된다. 정말 그냥 아버지 하나님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뭔가 그런 찬양을 부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0: 예, 정말 그 정말 눈물로 그냥 일하면서 하루 종일 예 그거 그 보험성가에 꽂혀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1: 그렇게 중국에서 조선족 목사님을 만나시고 또 새벽부터 매일같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통로가 열리고 그럼 중국에서 그렇게 한 10년 정도 머물다가 오신 거죠?
0: 중국에서 한 6년은 그 유리방학 하면서 있고 또 6년은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온 겁니다. 아.
1: 또 오시기로 결단하시기까지도 중국에서 그렇게 정착하시고 터전을 만드시고 거기서 아무리 이제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상황에서 뭔가 터전을 옮긴다는 것 자체에 대한 결정은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0: 네, 당연하죠.
1: 네, 어떻게 이곳에 오시기까지 결심하셨어요?
0: 아, 그 이제 잠언 16절 9절 말씀에도 있지만 네. 우리 사람이 길을 이제 그 여호와의 그 인도하심이 있지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아멘. 말씀이 정말 아 저는 이제 기도는 근데 크게 한 거죠. 이제 우리 성현 목사님이 기도를 크게 하라 그래서 항상 기도는 아주 크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분도 없는데도 제가 이제 이 중국 땅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 이제 함께 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선포를 하고 이제 기도도 뭐 이제 아버지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 이제 아주 크게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제가 한국에 어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1: 내가 중국의 선교사가 되겠다. 예. 라고 선포를 하시면서요.
0: 예. 그래, 그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육체가 약하니까, 그냥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이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예.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사는데, 네. 이제 가정이 이제 회복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가정이 아주 이제 다 얼음장처럼 붙어있던 게 그게 녹아내리면서 네.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고 화평이 있게 되고 또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저희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1: 네.
0: 이제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고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왔는데 중국 공안에서 북향민들을 데려가고 막 이제 감옥에 잡히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나간다고 매일 밤에 자지 못하고 지금 그 공안에 가면은 어떻게 응?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그분도 전도가 되고 저도 진짜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막 갈등으로 살았거든요.
1: 네.
0: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지금 너무 힘들게 하는데 중국 이제 수이중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벗어 못 나는 겁니다. 아. 이제 그렇게 하면 자기네가 보호도 안 되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위협을 주고 뭐 이제 회의를 하고 계속 선도장 찍고 교회 나가시고 한 달 동안 지금 다 갇히고 막 이러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막 그러는 조건에서 이제 저도 이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예.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 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기도회들 보면서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기보다는 정말 저런 교회 강당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 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진짜

0: 찬양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실제 그 마음의 결단을 하기까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린 아들 5살짜리 아들을 버리고 가지도 못하는 거고 데리고 가자니 그 험한 길 그 국경을 넘는 그걸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저는 아무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밤새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찾고 저는 이렇게 작은 일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까지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셨겠는가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짜 조금이나마 예 깨닫는 귀중한 시간도 갖게 하시고 올 수 있는 그 이제 수많은 이제 나만의 교회들의 그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와 섬김으로 또 이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 아멘. 정말 막혀있는 듯한 상황 가운데서 굳어있는 듯한 주변 환경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0: 아멘.
1: 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배했을 때 지금 이곳까지 온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찬란했을지 감히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이곳에 오신 지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우리 량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요. 너무나 귀한 그 이야기, 또 반짝반짝 빛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물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께서 남과 북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시고 그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힘껏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 자매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34편 1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탄식과 신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아버지께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그 탄식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시편 34편 1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의인들이 도움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며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이게 환절기를 지나고 또 새 계절을 맞을 때마다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뭐 옷장을 정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확인하고 맞습니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대표님께서는 특별히 건강 팁이 나만의 어떤 지키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1: 아, 우선 저도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김일성, 김정일 건강 장수 하는 그 연구소에 이제 군마하면서 연구사에 있었잖아요.
0: 네.
1: 그 저도 꽤 그 원리적으로는 지금 오래 살려면 어떻게 좋으냐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이런 걸 상식을 알더라도 실천하려면 어려운 게
0: 네.
1: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약재나 건강식품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돈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한국은 이게 다 충분한 거예요.
0: 아.
1: 뭘 사고픈 거 찾기만 하면 다 있잖아요.
0: 그쵸.
1: 그리고 일한 것만큼 그 돈 가지고 살려면 뭐 부담 없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 바뀔 때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이 환절기마다 약간 좀 병들이 와요. 왜냐하면 그 절기 맞게끔 이제 견뎌내다가 환절기 될 때 주의하지 않다 보면
0: 맞아요.
1: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챙겨 먹는 게 한국에 와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항상 가방에는 다양한 자기 몸에 맞는 건강식품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온 지가 이제 꽤 오래됐죠. 10년 다 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와서 한 몇 년 지나서부터는 계속 이제 남들이 먹는 것도 관심을 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먹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오늘 산 오메가3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멀티비타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0: 네.
1: 이제 섭생해서 우리가 일반 음식을 먹을 때 보충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건강기능식품들은 제가 챙겨서 먹는 거죠.
0: 오늘 예고편을 아주 확실히 주셨어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건강식품에 대한 오늘의 내 돈 내 산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지난 주말 오메가3 3개월분에 57,900원이 결제됐습니다. 오메가3 그리고 멀티비타민 다양한 얘기를 앞서 해주시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이 오메가3예요.
1: 네.
0: 근데 북한 주민분들에게도 오메가3라고
1: 네.
0: 하면은 이게 전달이 잘 될까요?
1: 아, 잘 모르죠. 우선 북한 주민들 자체가 건강상식이 부족해요. 한국은 TV 채널이 많은 곳 중에 건강체를 엄청 많다 보니까
0: 그쵸.
1: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0: 네.
1: 분들은 누구나 의사하고 누구나 박사야. 상식이 엄청 많아요.
0: 네.
1: 근데 오메가3 하면 우리가 지금 기름 종류 중에도 보면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0: 네.
1: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지방산 해가지고 보통 이제 몸에 그게 콜레스테롤을 많이 이게 끼다 보니까 혈관이 인체 노화가 되는데
0: 네.
1: 근데 불포화지방산 하면 보통 식물성 지방산 혹은 우리 그 물고기의 오류에 있는 그 물고기 오류에서 나오는 기름들 그것들은 정말 이제 불포화지방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이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기름산 중에는 리놀렌산, 올레인산, 뭐 리놀산 여러 가지가 많아요.
0: 그러니까 네.
1: 그 통합해서 그런 것들을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에 좋은 기름을 우리가 오메가3 해가지고 통칭해서 이제 말한단 말이죠. 참 이게 한국에서 저는 와서 지금 그걸 떨구지 않고 먹습니다.
0: 이게 어디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아, 제가 지금 이 나이인데도
0: 네.
1: 전번에 이제 그 검진했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가 되는데 근데 나이가 60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을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하나도 없어요.
0: 아.

0: 그러니까 그때 의사분 하시는 말씀이 혈액 건강이 지금 4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다 이게 기인되는 거예요. 건강 음식을 먹을 때 네. 주위에 잘 먹고 이런 좋은 기능성 식품을 먹으면 기름이 엄청나게 이제 그러니까 손나 만지면 항상 따끈따끈한 게 이게 혈액이 잘 순환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참 대한민국에 온 것이 이렇게 복이구나 하는 걸 느끼지 항상.
1: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앞서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가방에 자기에게 맞는 네. 영양제들을 많이 챙기고
0: 그렇죠,
1: 많이 다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저도 비타민 C가 항상 제
0: 그렇죠. 맞습니다.
1: 서랍에 있는데 네. 그리고 유산균
0: 네.
1: 다양하죠.
0: 그렇죠.
1: 근데 이렇게 영양제라는 이 개념 자체도 북한 주민분들에게는 이 자체가 사실 생소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양제와
1: 네.
0: 북한에서 생하는 영양제가 달라요. 북한 영양제는 뭐냐면 일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는 영양제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음식은 충분히 먹는데 그 충분히 먹는 음식 속에 혹시 건강이 나쁜 게 있을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 그렇죠.
0: 우리 먹는 거는 영양제보다도 건강을 향상시키는 그런 건강 기능성 식품이고 북한은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음식에 섭취할 이런 일반 보통의 영양제 하면 지방, 탄수화물, 단백이란 말이죠. 이것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이 혼합되는 뭐 콩가루라든가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이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거 영양제 가루 이런 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건강 기능성과 관련된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오직 그저 평시 잘 못 먹으니까 네. 먹는 것 대신에 보충제로 지금 주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나요.
1: 그러니까 북한 주민분들은 뭔가 필수적으로 먹어야 돼.
0: 그렇죠.
1: 필수 영양 성분들을 영양제라고 얘기하고.
0: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다르죠.
1: 저희는 보조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0: 건강 기능식품에 속하는 거죠. 우리는.
1: 아.
0: 많이 차이 나죠. 그런데 이 자체는 비타민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가 밀양원소 이제 필수 밀양원소 이런 것들은
1: 네.
0: 일반 식품 많이 좋은 거 먹더라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는 게 우리가 아이오니드가 있고 각종 여러 이제 불소가 들어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영양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북한에서 말한 거하고 완전 차이가 나죠.
1: 그러면은 여기서 대표님이 처음 정착해서 살았을 때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돈이 좀 제 생각에는 저였으면 돈이 되게 아까웠을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또 한쪽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북한에서부터 공부해서 알잖아요. 생물학 네. 분야고. 그래서 제가 와서 여기서 또 건강기능사 자격을 또 땄어요. 건강관리사 또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따면서 공부를 더 했어요. 한국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건강기능 관련된 게 북한하고 어떻게 지금 차이나게 네. 교육을 주는지도 알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차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한국분들이 왜 40대부터는 그렇게 몸에 꼬박꼬박 좋은 것들 챙기냐 하는 걸 생각해 봤는데 사실 그거잖아요. 혈관 자체가 사람의 노화에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을 관리하는데 엄청 이제 사람들 많이 관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오메가3 같은 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1: 그,
0: 예, 건강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그때부터 야, 이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사모가 될 거 맞구나 하는 거 생각했죠.
1: 아. 근데 이것도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이 들으시면 사실 생소한 개념이라서
0: 그렇죠.
1: 가격 측면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비싼 거 아닐까? 비싸지 않을까?
0: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산 것도 마찬가지인 게
1: 네.
0: 오메가3를 그 파는 거 있잖아요. 난 분기 한 번씩 사요. 근데 분기 한 번씩 사는데 3개월분 사잖아요. 그러면 한 통에 30알이면 한 달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석 달분을 샀어요. 그러다 보면 5만 7천 원 정도면 한 달분이 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만 원이면 그래야 극성에서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많아야 두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일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돈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한 시간이 돼서 한 달 동안에 내 혈관을 좋게 하는 약을 먹는다 할 때는 아무런 부담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 북한에서 이 약을 한 달 동안 그것을 판다고 하면 한 달 울고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대비로 태어나면 내가 한국에서 사는 한 시간이 북한 주민 한 달 동안 사는 것보다 나는 더 가치 있게 사는구나. 이렇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죠.
1: 근데 저희가 항상 뭐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0: 네.
1: 이게 아유 어떻게 그래 이게 뭐 일을 하기까지 그 자리를 얻기까지 그 한 시간을 일하기까지 채워지는 조건이 많겠지라고 생각하실
0: 그렇죠.
1: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2027년부터는 한 시간에 최소 1만 700원으로
0: 그렇죠. 또 올랐죠. 그러니까.
1: 올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0: 1,700원, 한 시간을 일했을 때 1,700원을 주지 않으면 그 업장이, 그 매장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그렇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어디든 지원을 해도 사실은 지금은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으로 네. 몇 시간 일하겠습니다라는 걸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두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일했을 때
1: 그렇죠.
0: 나의 한 달의 오메가3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대단하죠. 그게 사실 보면. 그러니까 와. 부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부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내 돈에 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0: 그래서 오늘도 이 내 돈에 산을 또 준비해 주시면서, 특별히 건강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주시면서 네.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1: 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4장의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0: 아멘. 아멘.
1: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네. 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혼에 우리가 생명을 부어주는 예,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육체적으로서는 영양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그 가르침을 우리가 더 깨닫으면 자기의 몸과 관리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지혜가 생기고요. 참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 속에 항상 진리가 있는 이유가, 이 말씀만 우리가 양식으로 받아들이면
0: 네.
1: 그 양식이 그대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 가치보다 더 아. 정말 활력이 있는 그런 영양소가 된다, 이렇게 아멘. 생각하거든요.
0: 저희가 오메가3 뭐 건강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그보다 정말 비할 바 없는 건강 식품이 말씀이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렇게 몸이 더 건강해지는 주님의 은혜까지 구하면서, 북녘에 있는 주민 여러분, 지금 저희가 당장 오메가3를 보내드릴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1: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도와주시옵소서.
1: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시간 내게 주실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찬양 후에는 북에서 온 김권능 목사님의 메시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김권능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고난과 위험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우리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과 나쁜 사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막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우리 인생, 우리 개인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상, 그러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는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앞에 내려짐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한번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십자가 보혈 앞에 구원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잠시 잠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며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북녘의 동포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8월 31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전재기 대체로 흐리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0에서 24도로 낮 최고기온은 26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평안도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함경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에서 22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8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해북부의 하늘에도 여전히 구름이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가 0.5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북부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통합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정부 교회 안영남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셨지요. 이번 주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죠. 사람은 선물을 할 때 깜짝 놀랄 선물을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면 될 선물을 깜짝 놀랄 만한 방법으로 깜짝 놀랄 만한 시간에 깜짝 놀랄 만한 모습으로 선물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시는지 축복의 장소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또한 저주받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함께 원하시죠. 12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첫째,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 산에,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게 하십니다. 이 두 산은 보기에도 이미 큰 차이를 가집니다. 그리심 산은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수목이 푸르고 울창합니다. 반면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은 석회암으로 인해 아주 황량한 민둥산입니다. 보기에도 푸르고 울창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해서 축복이 눈에 보이는 듯하게 만드셨죠. 반면 에발산은 보기에도 저주스러워 보였습니다. 둘째,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 배치된 지파들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배치된 지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두려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을 위해 선포된 지파로는 야곱의 첫 아내 레아,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라헬의 자녀들입니다. 저주를 위해 선포된 지파로는 여종들의 아들들과 아주 심각한 영적 문제를 일으킨 아들들의 지파가 서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종들을 차별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 가득한 인생으로 하여금 죄의 종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선포되는 저주에 아멘 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천박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저주에 크게 아멘하고 그 아멘을 마음에 새길수록 그들은 오히려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발산에 대해 한 가지 더 나누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앞선 본문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회를 바른 큰 돌비와 돌단을 에발산에만 세우게 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축복의 산에 돌비와 돌단을 세우게 하셨으면 그들은 축복이 자신들의 노력, 공로로 받게 된 것이라 착각했을 거예요. 반면 우리는 에발산에 하나님께 드리는 돌단을 쌓고 예수님의 피의 제사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돌비를 세워두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게 함으로 저주를 피해가게 하십니다. 그 민둥산, 보기에도 저주받은 것 같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 중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바로 예수님을 세우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우리가 다시 가나안의 종, 죄의 종이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순간에도 장소와 사람들, 돌 단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배치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후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열거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 선포에 대해 아멘이라 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12가지 죄는 우상 숭배, 부모에 대한 파렴치한 행동, 이웃과 약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 또 다양한 모습의 성적인 타락, 살인과 뇌물 등의 문제들인데 이 다양한 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아주 은밀하게 남들이 알지 못하게 지어지는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는 죄에 대해서부터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저주 선포를 듣고 아멘이라 답하며 아마도 아, 이런 은밀한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에게는

0: 은밀한 죄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은밀한 죄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주목하는 분이시죠. 그 주목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러나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은밀하게 행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그 저주에 아멘으로 대답하면서 은밀한 죄에 대한 은밀한 욕망을 끊어버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죄인들에게 지우신다면 죄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드러난 죄에 대해 심판하기도 하셨지만 사실 그런 모든 죄와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끔찍한 저주를 받으실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갈보리 언덕에 높이 솟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아멘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아멘 했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 저주가 거두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날 그 갈보리 언덕에서 아멘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모두 가져가셨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내가 했지만 실제로 저주를 받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나의 저주 한가운데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가나안이 또 다른 의미의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의 대신 죽으심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은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죄인이 아브라함 곧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내가 받은 복을 통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주게 하시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에발산에서 아멘으로 대답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실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열방에까지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우리가 다시 가나안의 종,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아멘으로 답하게 하셨습니다. 이 입술의 아멘이 마음의 아멘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의 종이 되는지도 모르고 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날마다 에발산의 율법 비석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나의 저주 한가운데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제단으로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가나안이 또 다른 의미의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

찬송가 137장, 새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통합 찬송가 137장, 새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새김질하고 적용함으로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을 잘 살아내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려면 첫째, 말씀을 새김질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는 오늘 3절에서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고 단호히 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까지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먹는 것 하나까지

구별하게 하심으로 삶의 가장 사소한 자리에서도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6절을 보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의 기준은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의 더러움과 분명하게 분리되어 구별된 삶, 곧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행실을 상징해요. 그리고 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먹은 음식을 다시 꺼내어 씹고 소화하듯 들은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내면화하는 삶을 뜻해요. 큐티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이 둘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낙타나 토끼처럼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다고 해요. 머리로는 말씀을 달달 외우고 은혜도 받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타협하며 사는 무력한 신앙이지요. 반대로 8절의 돼지처럼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도 부정하다고 해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겉모습은 꽤 거룩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말씀 묵상도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도 없는 위선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런 것은 먹지도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나 껍데기뿐인 율법주의는 절연히 끊어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꺼내어 또 씹으며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손과 발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적용으로 살아내는 것이 곧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기에 말씀 묵상과 적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말씀은 잘 듣고 은혜도 받는데 구별된 행실이 없는 낙타 같진 않나요? 겉모습은 거룩한 직분자이면서 정작 큐티도 안 하고 내 죄를 보는 것도 힘들어하는 돼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내가 새김질하여 살아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려면 둘째, 죄와 사망의 문화를 거스르고 생명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9절 10절에 물고기 중에 정결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해요. 비늘은 외부의 오염과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갑옷 역할을 하며 지느러미는 거센 물결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역동적인 힘을 상징하지요. 성도는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정욕과 유행이라는 탕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지느러미를 힘차게 저어 타락한 문화를 거슬러 오르고 거룩의 비늘로 죄악의 침투를 막아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이 다 음란과 쾌락을 조차 돈을 향해 흘러갈 때 나 혼자서라도 생명을 향해 몸부림치며 세상의 물결을 역류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곧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입니다. 12절부터 18절에는 먹지 못할 부정한 새들이 기록되지요. 독수리, 솔개, 까마귀, 올빼미 등은 썩은 시체를 파먹거나 다른 짐승을 잔인하게 잡아먹는 맹금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부정하다고 규정하신 데에는 죽음과 파괴, 잔인함의 속성을 멀리하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남을 물어뜯으며 상처를 주는 말을 즐기거나 잔인한 세상 미디어를 탐닉하는 것은 내 영혼의 부정한 고기를 먹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2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안이라고 해요. 똑같은 행동인데 금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도 무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바로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왜 남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하며 비교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뒤이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고 해요. 염소를 먹는 건 무방한데 그 고기를 어미의 젖에 삼지는 말라는 거예요. 새끼를 먹여 살려야 할 그 저주로 새끼를 요리하는 건 생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미각의 만족을 위해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두 번이나 나올 만큼 거듭 강조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제물 자체보다 인격적인 제사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려도 그 과정이 잔인하면 주님은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믿는 우리에게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0: 세상 가치관과 유행에 휩쓸려 생명력 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은 없나요? 왜 남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하며 비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다며 잘못된 과정을 보고도 모른 척 눈 감고 있진 않나요?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자마자 술을 마셔서 부끄러웠지만 자발적으로 술을 절제하는 것이 구별된 여호와의 성민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3년 전 새해 첫날 저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지요. 다음날 아침 소그룹 리더가 되자마자 술을 마신 게 부끄러워 자괴감이 들고 그날 이후로 술을 끊고 한동안 직장이나 외부 모임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노동조합 대표를 맡고 소산별 노동조합의 임원을 맡으니 술자리가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신앙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탄산음료를 마셨지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한 잔, 두 잔 술을 받아 마시다 급기야 거나하게 술에 취하고 말았어요. 술을 마시면 그리스도인이 못 되고 꼭 술을 안 마셔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하며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했지요. 그러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제가 자발적으로 술을 절제하여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또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제 삶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았지요. 이제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고 아직 믿음이 없는 친지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불필요한 모임을 줄여서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크고 작은 행동과 결정 앞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우선시하고 아내와 교회 공동체에도 묻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신 이유는 먹고 마시는 일상의 순간까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겉모습만 그럴듯한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날마다 말씀을 깊이 새김질하며 적용함으로 삶의 행실을 세상의 것과 구별해야 하지요. 거센 세상의 파도를 믿음의 지느러미로 거슬러 오르며 생명을 죽이는 잔인한 풍속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삶의 작은 선택 하나도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생명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거슬러 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평생을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씀의 새김질도 없고 십자가에 갈라진 행실도 없는 위선자 같은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남을 물어뜯고 정죄하며 죽이는 맹금류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다 떨어져 세상 죄악의 탕류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저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남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며 비교하고 원망하기를 그치고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이기에 지켜야 할 경계가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생명의 질서를 짓밟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증한 양식을 탐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깊이 새김질하여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역류를 이루는 거룩한 성민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한결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축복의 하루로 시작하고 계시지요. 말씀 통해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5장 2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8월 31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또 8월 한 달을 보내게 되는데요.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올여름 정말 힘들었습니다. 엄청난 폭염으로 폭우로 힘들었지요. 우리는 보통 1년 12달 중에 6월, 7월, 8월을 여름이라고 분류합니다. 이제 오늘로 8월을 마감하며 여름은 끝난 것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2026년의 여름을 매듭지면서 새 계절을 보내는 마음이 아쉬움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4개월, 그리고 당장 맞이할 가을이란 계절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지. 사람들은 모두 세 권의 자서전을 쓴다고 해요. 한 권은 과거, 두 번째 책은 현재,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미래라고 하죠. 이 세 권의 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현재 편이겠지요. 현재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8월 31일에 갖는 공허감, 상실감 빨리 과거로 보내시고요. 오늘을, 현재 편을 성실하게 주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써나가

나아가며 세 달 9월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남자가 먼 여행을 떠나는 길에 아주 예쁜 조약돌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조약돌을 가득 주워 주머니에 넣었고 양손에도 하나씩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길을 가다 보니 이번에는 반짝이는 사금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 들어있는 조약돌을 모두 버리고 사금으로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주 많이 반짝이는 보석이 가득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의 고향에서는 아주 귀한 값에 팔리는 보석이었습니다. 남자는 이번에는 가방에 챙긴 짐까지 비운 뒤 보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 보석을 모두 팔아 부자가 돼야지. 무거운 보석을 지고 목적지에 도착한 남자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남자가 챙긴 보석은 그 지역에서는 너무 흔해 돌멩이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의 내용으로 인생은 버리고 채우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우는지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도록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으로 채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손과 마음을 채우게 도와주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자리하도록 나쁜 것을 버리고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서울 바하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호산나 싱어즈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그날, 천국에 설 그 길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0: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상의 선택에서부터 학교를 결정하고 직장을 결정하고 살아갈 도시를 결정하고 특별히 배우자를 결정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인생을 갈라놓죠.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언제나 긴장이 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그 선택에 어려움이 있기에 어떤 분들은 나는 선택 장애가 있어 하고 선택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선택의 중요함을 우리는 금방 인식할 수 있는데 인생의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선택, 그 선택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을 선택할 때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 줄을 알고 그 끝을 명확히 알고 오늘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 되고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끝에 어떤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지 알고 있죠. 천국과 지옥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은 그 길, 갈림길 앞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의 선택이 그 마지막 날에 갈림길에 있어서 내가 가는 천국의 길 또는 지옥의 길이 된다는 것이지요. 10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는요, 열방에서 구원을 받은 이들, 그 구원을 받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하심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자들에 대한 보응하심을, 진노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4장 6절에서 20절의 말씀은요, 마치 요한계시록의 주제 요약과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소망의 책이라는 사실은 그렇다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두려움의 책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상을 주실 것이다. 짐승을 따르며 이 세상에 심과 혜택에 미혹되어서 하나님 잃어버린 그들, 멸망당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이 보상과 보응의 두 축이 요한계시록에 흘러가고 있는 주제인데 이 14장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그 말씀을 정리하고 또 이제 가장 큰 재앙인 대접재앙을 열어놓으면서 그리고 어린 양의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해하며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데 요한은 또 다른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 계시는 천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어떤 계시로 그 보상과 보응을 보게 되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보실 텐데요. 우리 말씀 14장 6절 7절 띄었는데 6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6절 시작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정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공중을 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자면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나팔 재앙, 큰 재앙이 일어나고요. 그 재앙은 짐승의 때에 두 용, 마귀의 이 수종을 드는 두 짐승이 나타나서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올라와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그저 짐승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가진 권력자인데 그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그 짐승, 그 권력자를 경배해라 라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독려하면서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 짐승의 시대, 그 짐승의 시대에는 짐승을 따르지 않는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의 때에 고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의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PSP 교육을 받으면서 말씀을 듣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그 고난의 때에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천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땅에 주님의 종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있다고 해서 영원히 있을 것 아닙니다. 언젠가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복음 전파는 끝이 날 것입니다. 바로 14장이 그 복음 전파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난의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이 복음은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구나, 아니면 과거의 시대를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영원한 복이지만 그 복음 미래에 전해질 복음, 우리가 보았던 인재앙 이후에, 나팔재앙 이후에 나타날 그 시대의 복음이지만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우리 영려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의 자녀들, 작년 1, 2, 3 남녀전대 성도님들이 이곳에 우리가 모여 있는데요, 그 우리가 모두가 선택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선택의 힘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천사를 통해 전해준 영원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시대를 변하지 아니하고 모든 시대에 정답이 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 복음,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그 고난의 때에도 선포되고 있는 그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그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살 때에 인생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르게 선택하는 결과를 보면 내가 복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진데, 그리고 모든 인류가 복음을 선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진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7절의 말씀 이제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7절 시작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내 삶으로 높이며 하나님을 내 삶으로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배하다고 하는 이 한자의 단어를 보면 개가 주인 앞에 충직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상형의 글자의 모습이 들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바른 선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저 천국을 내 인생에 앞두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찬란하고 영광되게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충직한 그런 궁견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경배해야 되는 이유를 요한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영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를 더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경배해야 하는데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말씀 보이십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선택, 나의 인생의 마지막 그 갈림길에서 그 천국길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 심판의 보상과 보응이 있는 줄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해답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선포되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팔재앙 이후에 그 짐승의 시대에 당시에 권한받는 성도들에게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할 겁니다. 그렇군요. 내가 지금 권한을 당하지만 여전히 전파되고 있는 복음,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복음으로 때로는 권한을 당할지라도 지금의 권한인 내일의 심판의 때에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될 줄로 믿사옵나니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라고 미래의 성도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와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일까요? 우리 1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바벨론은 고대 역사의 바벨론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벨론은 세상 문화에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이 시대의 도시들과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에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두 짐승이 올라와서, 그래서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너무 살기 좋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사치스럽고요, 화려하고요, 너무나도 마치 이 땅에 천국이 있다면 어휴 이 나라겠네 라고 하는 그렇게 좋은 나라들, 달콤한 나라들을 만드는 그때입니다. 바로 그게 바벨론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에 이르기까지 막 발전하여서 모두가 그 나라의 혜택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앞으로 정말 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말씀해 보면 바벨론은 성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혜택을 주면서 말을 하고 있죠. 너 나에게 절해. 우리에게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 바벨론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 666의 표를 받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권력, 그들에게 경배하고 세상의 권력자를 따르고 그들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너희들은 혜택 줄게. 우리 성도 여러분, 그저 666을 표를 받는 것이 미래예요. 그저 내 손에 표를 받고 내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이라면 나 그거 무서워서라도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야, 조금만 양보하면 야, 내가 이 나라에 혜택 줄게, 내가 너 돈으로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너의 노후를 보장해 줄게, 이처럼 안락하고 즐거운 세상이 어디 있니, 이 즐거움을 누리게 해줄게, 나를 따라, 그러면 넘어갈 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바로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바벨론이 영원하고 그 바벨론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면 바벨론이 사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뒤를 따라 그 천사가 말해주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들은 지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그 포도주가 달콤한데 결국 그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미래에 더 좋은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인데 지금도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죠. 세상의 좋은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초였고,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였는데, 세상의 혜택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그리스도의 본문은 얼마나 약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바벨론이 영원하다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이 무너

무너진 바빌론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래서 셋째 천사는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천사가 그들에게 준, 요한에게 준 계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9절 말씀만 먼저 봉독하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요. 또 다른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금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리고 이제 진도를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보셔요. 이 14장에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으면 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런 사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13장의 짐승의 시대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14장에서 이제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바벨론의 혜택을 보고자, 세상의 혜택을 보고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을 경배하여서 그들에게 표를 받아 소속되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의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 둘을 구분하여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어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달콤하죠. 바벨론에 마신 포도주는 너무 좋았어요. 그때 누린 쾌락과 즐거움은 너무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포도주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진노의 포도주는요, 섞인 것이 없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포도주가 있으면 물에 섞어서 음료처럼 마셨는데 희석된 포도주였죠. 그러나 이 포도주가 얼마나 강한 진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섞이지 않는 포도주다. 강력한 100%의 절대적인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말하는데요, 불과 유황의 고난이다. 지옥불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고난이 있는데, 그런데 그 짐승의 시대에 바벨론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고난을 당할 터인데, 그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보상이 될 것이지만 그 고난을 피하여서 바벨론의 혜택이 좋아, 바벨론이 주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랑과 쾌락이 좋아서 그들을 따르게 되면 바벨론에서는 즐거울 줄 모르지만 결국에 그 선택의 길은 불과 유황의 진노의 길이 될 것이다. 미리 그 미래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오늘의 선택을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에 말씀해 보는 것 같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말씀하시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쉬지 못하고 영원한 그 진노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그 앞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는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바벨론과 타협했더니 타협의 대가가 있습니다. 쉼이 없는 고통입니다.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터인데 그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불과 유황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바벨론을 따르지 아니하고 짐승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하여서 때로는 죽음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제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그 시대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답니다. 인내가 여기 있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인내가 드러나는 거죠. 밤이 어두워야 별이 빛나는 것처럼 고난이 있으니까 그들의
인내가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건은요, 13장에서 이미 말씀하였는데요. 우리 말씀 13장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 이 고난이 닥칠 때에 어떤 이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사로잡혀 갈 것인데 그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사로잡혀 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죽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고난이 당시에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의 길에서 바벨론의 혜택의 길이 아니라 인내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래야 할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살아갈 저희들에게 선택의 지혜와 소망을 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좋지는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것 좀 포기하더라도, 좀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인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보상의 말씀이 주시죠.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릅니다 하시더라. 이제 기록해라. 내가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기록하고 너희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록. 지금 이후로는, 지금 이후로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까지는 보니까요, 바벨론에서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우 저런 답답한 분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건 모르고 저렇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간가, 돈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어디 눈에 보이냐고 그러면서 돈보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가. 바벨론의 시대에는, 짐승의 시대에는요, 그들의 인내가 무의미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인내가 열매 맺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의 때에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보상의 때가 되었는데 이 말씀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죽음은 복이 없다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죽음조차도 복이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 주신대요. 바벨론의 그 거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의 밤낮 쉼이 없을 것인데 그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죽음 위에 죽음마저 복이 되는 영원한 안식.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서 죽은 자들은 영원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이 분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요한은 특별한 계시를 받습니다. 아, 그러면 좀 나중으로 미루면 되지. 언젠가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오겠지. 그런데 우리 14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인자 같으신 분,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받으셨는데 그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에는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 면류관이 나와요.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왕관이고 하나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쓰신 면류관은 승리자의 면류관. 그러니 예수님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요, 낫을 드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추수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추수의 때가 온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인내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추수하실 거예요. 그 추수를 요청합니다. 사실 이 추수는요, 11장에 보면 24장도들이 주님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추수의 때를 요청하였는데 이제 추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이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추수의 때 이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추수를 보니까요. 두 번

0: 번째 추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주님께서 곡식을 땅에 거두는 하나님의 보상의 추수였는데 그래서 하늘 창고에 담기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우리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봉독하실까요? 17절 시작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는 것 같이 그는 곡식이 아니라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앞서 포도송이는 포도주를 만드는 진노였죠. 두 번째 추수는 포도송이의 그룹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진노를 당할 터인데 이 추수가 이루어질 때 이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 진노에 피가 흐르는데요. 말 곱비가 있는 부분이 1.5m 정도 된대요. 그리고 그 진노의 피의 강이 흘러가는데 1600스타디온, 그럼 약 300km 됩니다. 그런데 이 1600스타디온은요 온 땅을 덮을 만한 완전한 숫자를 조합하여서 맞는 숫자예요. 300km라면 아마 이스라엘을 다 덮은 정도. 그리고 1600스타디온이라면 온 땅을 덮을 만한 진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진노입니다. 이 진노를 당하는지. 그런데 이 말씀은 순서가 중요한데요. 이미 추수의 곡식은 거두어졌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의 시대를 지나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 추수를 하는 때가 되면요 이 포도송이의 보응의 추수를 당하는 자들은요 어디로 나아가냐면 이제 15장의 대접장으로 나아가서 이 대접장은 진노를 당할 멸망당할 자들에게만 주는 재앙이 되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할 때에 첫 번째 재앙들은 같이 받다가 이후의 재앙들은 이제 애굽 땅에만 선포되었던 것처럼 이 진노의 재앙이 반대로요. 처음에는 그들이 모두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는 이 애굽에만 받았던 것처럼 이때가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 받고 멸망당한 자들은 대접장의 무시무시한 진노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인내의 길이지만 결국 영원한 안식의 길이 있는 것이고 짐승을 경배하며 바벨론의 혜택을 누리며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누리며 쾌락의 즐거움과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결국 밤낮심이 없는 불과 유황의 진노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천국의 그날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날 영원한 복음,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의 인내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그날 우리 모두 천국길에 서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오늘의 선택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4412번 광주 세광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동부교회 박민 목사님입니다.
1: 전지 전능하시며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심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하시며 천하 만민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축복하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31일 6시 40분 전남 신안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2016년 8월 31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뒷받침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뒤에서 지지하고 도와주는 일, 뒷받침 또는 그런 사람, 뒷받침. 우리에게도 뒷받침되는 것들이 있죠. 경제력이 있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의 학업 수준일 수도 있고요.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종류의 뒷받침이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한 뒷받침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필요한 기도의 뒷받침입니다. 이 기도의 뒷받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에 한 목사님이 열정을 다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도의 불이 켜져 있습니까? 기도로 체험한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 중에 흘린 감동의 눈물이 있습니까? 기도에서 확신 있게 정말 결정해봤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평생 한 번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근 며칠 동안, 아니 어제 하루 동안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뒷받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던 것 같아요. 기도의 뒷받침이 없는 사역, 기름 없는 등불과 같아서 잠시 빛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 오래 탈 수 없다. 혼자 서 있는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만 기도의 뿌리로 서로 연결된 나무들은 어떤 폭풍도 견뎌낸다. 맞습니다. 기도가 뒷받침 되었던 8월, 우리는 또 기도가 더 필요한 9월을 맞이하게 되고요.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 또 9월도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겠죠. 피디님, 아니 이렇게 바쁜데 뭘 또 기도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이 좋은 아침 8월의 마지막 날, 아 정신 차려야 되겠다. 9월이 내일 다가온다. 기도의 뒷받침이 정말 필요한 아침이다. 기도하고 싶은 아침이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기도는 결코 공중에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그 숨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로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행사,

중요한 일들, 특별히 방송 사역 있잖아요. 제가 정말 확실하게 하나 하는 것은 제가 어떤 행사 전에 무조건 기도의 카톡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막 넣어요. 네. 기도해 주더라고. 잘 연락 안 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또 느껴, 아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렇지만 기도가 너무 중요해서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셨다 이게 느껴져요. 정말 그게 느껴집니다. 우리 극동방송의 70주년, 또 올해 여러 행사들이 있고요, 또 여러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해 주시면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고요, 그 어떤 공격도 피할 수 있고요, 그 어떤 비난도 이길 수 있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시편 118편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8월의 마지막 날, 우리는 9월 1일 내일도 벌써 맞이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이지만 뭔가 9월을 미리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하루의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기도의 뒷받침이 그만큼 더 필요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오늘 복된 좋은 아침, 많은 분들이 벌써 마음이 벌써 뜨거워지시는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도 오프닝 신청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6998님도 오늘 이 오프닝 말씀을 들으니 기도가 나의 뒷받침임을 그리고 더 와닿게 된다라고요. 2559님, 하나님께서는 저를 새벽 3시면 깨워주십니다. 저는 새벽 3시가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바로 기도의 교제죠 라고요. 우리 4868님, 이석증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아침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오늘 기도의 오프닝 전해드리고요. 그냥 뭐 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잘 살았다. 아이고 벌써 9월이네. 8월 벌써 간 거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 기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훌쩍 시간이 지났지? 또 9월이네. 9월을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아침 보내십시오. 자, 함께 찬송하며 고백할 텐데 어깨를 좀 펴시고 우리 힘있게 찬송합시다. 지난주 인간 수업 영상, 우리 독서에 대한 영상 정말 귀했는데요. 꼭 한번 다시 보시고요. 인간 수업은 인간. 자, 오늘 아침의 쉼표는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복된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계시죠? 8월 31일 월요일 참 좋은 아침, 오늘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방송 가운데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또 문자 주시고, 5337님은 어제도 오늘도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1234님은요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신대요. 감사로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내일이 9월이네요. 0774님 기도와 말씀으로 더 채워야 하겠다. 5000 기도는 기적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는 시간이지 않을까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행복한 에너지를 주시는 극동방송 화이팅! 3154님도 문자 주시고요. 이 8월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9월을 기대하며 기도의 뿌리로 우리가 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이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들으시잖아요. 짧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라 또 한 분이 들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뿌리로 한번 연결되고 싶은 것이죠. 지금 혹시나 우리의 방송 가족들의 상황이 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세상의 거친 소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칠 수 있는 그런 여러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이 귀하고 소중한 분들, 이 아침에 방송 가족들, 주님 가운데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피하며 나갈 수 있게, 주님 제가 기도의 뒷받침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기도의 뒷받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이 흐를 텐데요. 이 찬양은 오늘 기도의 찬양입니다. 아셨죠? 이 찬양이 흐르는 동안 여러분이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요. 아침의 쉼표. 오늘 주제가 동일합니다. 세상의 거친 소음으로 우리 마음이 지칠 때, 황미경 사모님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굳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긴 침묵조차 어색하지 않은 사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 내 안의 떨림과 그의 숨결이 같은 박자로 흐르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마음이 맞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어쩌면 서로의 마음이 공명하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공명은 본래 울림이죠. 진동이고 주파수입니다. 하나의 소리가 다른 소리를 깨워 함께 떨게 만드는 현상이죠. 순 우리말로 바꾼다면 함울림이라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한쪽의 울림이 다른 마음을 깨워 함께 떨게 되는 일이죠. 혼자일 때는 작고 희미하던 소리가 같은 결, 누군가의 진심을 만났을 때 더 깊고 따뜻하게 번져가는 일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에너지는 살아나고 울림은 점점 커져갑니다. 사람의 마음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큰 소리들이 참 많지요. 자신을 드러내려는 목소리, 이기기 위해 높아지는 말들, 서로를 향해 부딪히는 날선 감정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오래 움직이는 것은 그런 요란한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괜찮아요. 덕분에요.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함께 있을게요. 와 같은 조용한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아 오래 머물곤 합니다. 그런 작은 말들이 꺼져가는 힘을 다시 살려내고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눈물이 굳어있던 또 다른 마음을 천천히 녹여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봅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이어질 때 비로소 더 깊은 나와 마주하게 되니까요. 한 사람의 서운한 떨림이 또 다른 사람의 삶까지 흔들어 깨우며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서로 이기려는 소음은 크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진심은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오래 울리지요. 공명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마음의 방향을 가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어쩌면 이런 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가며 상처난 마음 곁에서 같은 떨림으로 있어주는 것. 불평보다 사랑과 감사에, 두려움보다 신뢰를 믿으며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소리 속을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거친 소음으로 우리 마음이 쉽게 지치지 않기를, 그리고 오늘도 사랑과 은혜의 주파수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작은 떨림 하나가 지친 누군가의 마음에 가만히 번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수많은 소리 속에 세상에 거친 소음이 있을 때 극동방송이란 사랑과 은혜의 주파수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는 하루였으면 좋겠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작은 떨림 하나가 지친 누군가의 마음에 가만히 번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어주면 좋겠사.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친 소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쉽게 지쳐질 때 오늘 그 누군가의 또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뒷받침이 참 중요합니다. 혼자 서 있는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만 기도의 뿌리로 서로 연결된 나무들은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니 어떠셔요? 뭔가 힘이 샘솟지 않으십니까? 아침의 쉼표 영상 여러분 꼭 공유하고 싶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1069번으로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오프닝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쉼표 또 오프닝 말씀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그리고 아침에 쉼표 영상 또 지난주 인간 수업 영상도 공유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 근데 왜 이렇게 오늘이 9월의 첫날 같은 마음이 들죠? 하나님께서 9월의 첫날을 기도하며 더 잘 준비하라고 주신 날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송파구 방해동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7358님도 그런 마음이시는 것 같죠? 예, 비가 내리는 지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아침 복잡한 소음을 잠재워 주시고 위로의 말씀으로 또 누군가를 향한 위로와 응원의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침의 쉼표 또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쉼표 이렇게 또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문자로 함께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복되고 좋은 아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참 기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8월의 마지막 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의 뒷받침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Good morning.
1: Good morning. 상사가 가장 좋아하는 직원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1위가 상사의 이야기와 제안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상사뿐만일까요? 내 말에 좋다, 할 수 있다 라고 반응해 주는 사람 누구나 좋아하겠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이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기드온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안을 들여다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나 내가 가진 자원을 살펴보는데요. 그러고 보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자 자신을 살펴본 기드온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원도 능력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나의 내면을 돌아보면 동일한 결론을 내리죠. 불안과 열등감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반응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바리톤 홍성선의 음성으로 2026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갓모닝 문을 열었습니다. 와,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라뇨. 내일이 9월의 시작이라뇨. 시간이 정말 빠르다 싶으면서 올 한 해도 지난 8개월 정말 주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 또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도 믿음으로 사는 멋진 2026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닝에서 기드온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처음 기드온의 반응처럼 나를 바라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위축되고 불안하고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자원이 제로일지라도 한계가 없으신 주님 주시는 능력과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요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 가진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주님 바라보면 믿음으로 사는 이 하루가 이 삶이 얼마나 벅차고 멋진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한 어떤 막연한 것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신 주님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 더 가까이 하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날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첵하셔서 말씀 카드 받아가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위델 커피에서 커피 원두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이어서 함께 듣는 찬양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대단한 믿음 없어도 귀한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사연을 조금 소개할게요. 9105번님, 지난주 목요일 저녁 찬송가 콘서트에 참석했었는데요. 옹기장의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당일 무대 진행으로 본당 앞쪽에 있었는데요. 맨 앞줄에 계신 한 집사님이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콘서트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흐르는 눈물을 계속 닦으시는데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됐습니다. 찬송가 콘서트 오신 분들 또 그 은혜로 또 이번 한 주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첨단의 춘 집사님, 할렐루야, 피디님,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오늘도 방송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번 한 주도 모두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0425번님, 지난주 수요일 3분 메시지 다시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3분 메시지가 담비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의 3분 메시지였는데 말씀 다시 듣거나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말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 김수진 집사님, 또 3660번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또 0235번님은 저는 찬송가 콘서트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송정제일교회 다녀왔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광팬인 아들이어서 어린이 합창단 순서가 끝나자마자 네, 너무나 좋아했다고 라고 하셨는데 너는 꽃이야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함께 들으며 또 축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곡 곧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105번님은 찬송가 콘서트에서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필사 역사를 알게 되어 너무너무나 좋았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찬송가 콘서트 현장에 못 오셨거나 또 유튜브 중계를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찬송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찬송가 콘서트 실황을 링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의 은혜를 또 누리시며 함께 찬양하는 그런 멋진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대단한 믿음 없어도 귀한 찬양 함께 하시죠.

2026년 8월 31일 7시 20분 전남 영광 나궐면 제외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예쁜 화분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앞서 들으신 찬양은 3660번님의 신청곡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어서 0235번님의 너는 꽃이야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오직 믿음으로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0: 전해주십니다.
1: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착각이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대답을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의 그 면도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만 우리가 협소하게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그 넓고 광대한 것을 우리가 다 너무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착각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가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 가운데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시작했는데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에서 시작해서 끊을 수 없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권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뭐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내 삶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이 약속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권세,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유념해서 읽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의 권세를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함이 없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정죄함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정죄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확신하십니까? 이 정죄함의 반대말이 뭔가 하면, 이 정죄함을 이해하려면 이 정죄함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금세 이해가 돼요. 정죄함의 반대말은 칭의예요. 뭐라고요? 칭의. 칭의가 뭐죠? 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은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로 진정으로 바르게 믿으면 모두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바르게 정말로 믿었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할 확률 0%입니다. 전혀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우리는 모두 다 100%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지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뒤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있었고 우리는 죽음을,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는 이 죄의 영향력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주인이 생긴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성령님 덕분에,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살리시는 영이시잖아요. 생명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덕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완전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완전함을 우리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어떻게 보내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분의 인성, 그분의 육신 위에다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그 육신에다가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율법과 육신으로부터 생겨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4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신분의 변화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육의 사람이었어요. 육을 따라 살고 육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에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렇게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될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실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육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관습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는 이제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이 신분인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걸맞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을 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께 내 육신을 복종시키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을 줄임말로 줄이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에 속한 자,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1차적으로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

신을 따르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을 확신해야 될까요? 이렇게 확신해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언어로 우리가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없다. 나는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다. 나는 영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도 믿지 마십시오. 주로 이런 말들 누가 하는가 하면 마귀가 해요.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에게 속삭일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쓰는 말들이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너는 약하니까 말씀대로 못 살아. 네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는 거야. 너같이 죄가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 그것은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진짜 그럴까?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도 있어요. 내가 영의 사람이고 나는 영의 생각을 하고 나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나는 영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설교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해요. 우리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영의 사람인 내가 다시 육의 사람으로 절대로 우리의 신분이 돌아가지는 않아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사람인 내가, 신분이 바뀐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육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 이기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 내 육신의 안락함을 쫓기만 하는 그런 육신에 속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나의 모습이 육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게 되면 나는 영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나의 모습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쉬운 비유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국적이 어딥니까? 대한민국, 한국이죠.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 살고 있는 내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미국 친구들과 늘 함께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을 지내고 1년을 지내고 10년씩 예. 내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노는 사람들은 그 미국인 친구들, 미국인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분명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가치관, 나의 모든 삶의 태도는 미국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과 똑같이 내가 영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이 육의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나의 신분은 영의 사람인데 육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다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오늘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할 것인지, 영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살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죽을 몸이 살아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자 11절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한마디로 설명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뜻입니다. 빨간 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죽을 이 육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생기는 놀라운 그 변화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또한 얘기했던 에베소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1장을 정독하기를 권합니다. 예, 제가 오늘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예수 믿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이 세상 살면서 건강하고 돈 많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땅에 속한 복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모두 다 받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자 앞에 섰을 때 꿀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인생을 자랑하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잘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복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건강하고 좀 돈 있고 좀 자식들 잘 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여러분 이 세상 한 70, 80 살 때까지 그 정도 복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에 속한 복, 영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때론 우리가 답답하기도 해요. 신령한 복이 우리의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복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놀라운 복을, 영원하고 영적인 구원과 그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 꿀리지 마세요. 주눅들지도 마세요.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진짜 복 뭔지 알아 너가? 나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좀 당당하게 생각하세요. 예, 주눅들지 말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정죄함,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다,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것을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게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서 가서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1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고. 기업은 무엇과 연관이 깊은가 하면 상속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라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상속받는다, 이어받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까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분명히 여러분, 나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음. 나음 속에는 육체적인 질병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이 겪어야 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도 겪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겪어야 할 나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암 치료를 받고 항암의 약을 여러분이 복용할 때도 오늘 이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음을 얻었다. 나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성경 말씀 잘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해 버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달려 죽으실 때 내가 짊어져야 될 이 모든 질병도 그분이 가져가셨음을, 그분 안에서 이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말씀하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가는 것, 그것만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너무너무 많이 말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는가? 첫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는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사함, 질병의 치유, 약함의 치유를 받았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정죄함이 없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나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약하다고, 왜 우리는 넘어진다고, 왜 우리는 힘이 없다고 그렇게 맨날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육의 일을 자꾸 생각하고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이 습관을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육의 일을 되도록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의 모습으로, 영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의 나됨,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이런 권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 도와줘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영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의 생각을 자꾸만 하고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 관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날마다 해야 돼요. 시작.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0: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감으로 생명과 평안이 나의 삶이 된다. 나는 치유되며 나는 살아난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셨던 질문 하나가 있어요. 너는 광천교회 성도들 어떻게 지금 세워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너 혹시 광천교회 성도들 중환자실에 눕혀놓고 산소호흡기 끼워놓고 겨우 호흡만 숨만 쉬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너가 오늘 만들어가고 있냐? 아니면 정말로 넘치는 능력과 활력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경기장에 나가서 뛰고 달리는 그런 운동선수처럼 42km 더 거뜬하게 뛰는 그런 마라톤 선수처럼 너가 광천교회 성도들 그렇게 오늘 세워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도전이 되었던 말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그것만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산소호흡기 끼고 살아가는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뛰고 달리고 능력 있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자의 권세가 무엇이고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권세가 있고 이것을 알고 선포하고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라톤 선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천교회 성도들이 산소호흡기 끼고 겨우겨우 숨만 깔딱깔딱 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힘차게 달려 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82-691번 광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뜨란. 8월 마지막 날인 오늘 어떻게 출발하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 바로 앞에는 이상하리만큼 끝까지 채우는 시간이 등장하더라고요. 여리고성은 한 바퀴 돌았을 때도 여섯 바퀴까지 돌았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졌어요.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강에 여섯 번 몸을 담갔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일곱 번째까지 순종했을 때 나아만의 이 나병 걸린 몸이 깨끗해졌죠.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의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반쯤도 아니고 적당히도 아니고 아귀까지 채우지 물은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되었는데 한나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아들을 갈라는 간절함으로 시작된 기도는 긴 기다림을 지나면서 깊어졌고 마침내 가장 귀한